0: Welcome to Brunch Club, the segment where we enjoy delicious conversations. Today, we're joined by writer Do Jin-gi, a former presiding judge who has now become one of the most iconic figures in Korean mystery fiction. Welcome! Please say hello to our crunchers and introduce yourself. 작가님, 크런처들에게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Hello, I am Do Jin-gi. I'm a lawyer and a writer. I usually write mystery novels. Thank you for inviting me. I hope it's a good time.
0: Woo, that was great. Thank you so much and welcome. 반갑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1: 감사합니다.
0: So diving right in, you debuted in 2010 after winning the Korean Mystery Writers Association's Rookie Award with 선택, or Choice, your first novel. Now, at the time, an active judge writing mystery fiction became a huge story. So how did that double life, judge by day, writer by night, begin? 2010년에 단편 선택으로 한국 추리작가협회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등단하셨잖아요. 당시 현직 판사가 추리소설을 썼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화제가 됐어요. 평일에는 판결문을 쓰고 또 주말에는 살인사건을 구상하는 이 이중생활은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작가님?
1: 제가 그 무렵이 나이가 한 40대 초반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작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무렵에 책을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읽었는데요. 주로 이제 미스터리 소설들만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40년 동안 잠자고 있던 제 안의 어떤 창작자로서의 본능 같은 것들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눈을 뜨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인위적인 어떤 결정 그런 것 없이 자연스럽게 글을 쓰게 됐던 것 같습니다.
0: I see. So it was back in his early 40s. Before that, he was not thinking of becoming a writer as well. But he read a lot of books during that period, especially mystery books. And while reading them, that inside him, he had always that creative instinct, which just came naturally. Okay. Well, I heard your daughter once thought you were having an affair because around with your laptop while writing. Now your family has become one of your biggest supporters though, right? 처음 소설을 쓰실 때 가족 몰래 노트북을 들고 이리저리 옮겨 다녀서 어린 따님이 아빠 바람 피우지 하고 오해했다는 그런 우픈 에피소드도 있더라고요. 이제는 가족들이 도진기 작가님의 최고의 서포터이자 팬이죠?
1: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소설 초고를 쓰게 되면 항상 첫 번째 독자가 되어줍니다. 그 제가 바라는 것은 재미있냐 재미없냐 그 평가 하나만 듣고 싶은데, 근데 늘 재미있다 해주기 때문에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0: So they always become the first audience to read his draft of his projects. And so they always though say it's all fun, like they're all enjoyable and very fun. So they're not too helpful when it comes to evaluating his first drafts. Okay, but they are definitely a huge fan. Now, in an interview, you said judges must suppress creativity. Now you fully unleash your imagination as a novelist, but back then, how did you hold all that imagination in?
2: 과거 한 인터뷰에서 판사는 창의력을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직업이다라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소설가로서 이 상상력을 무한대로 발산하고 계신데, 판사 시절에 그 끌어오르는 창의력과 상상력 어떻게 억누르고 사신 거예요?
1: 일단 직장에서는 직업에 제 업무에 충실한다는 생각이 앞서긴 했습니다. 그리고 판사사회란 곳이 리얼리티, 실물을 중시하는 곳이라서요. 제가 좀 재미있는 상상 그런 얘기를 하면 집중 포화를 받습니다.
0: 그랬을 것 같은데요.
1: 예, 모두가 어떤 그 진지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아예 이제 꺼내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0: All right. So back when he was a judge, because that world of judges is all about reality, if you become creative and share a creative sort of side regarding a case, then you receive a lot of attention. And ever since then, he tried to just keep that creative side in himself and really restrict and repress that imagination
2: in him. All right. Well, did your fellow judges know you had this side to you, though? What was the reaction when your identity as a novelist became known?
0: 주변 동료 법관분들이 작가님이 이런 상상력을 품고 있는 줄 알았는지도 궁금하고요. 나중에 정체가 밝혀졌을 때 법원 분위기나 주변 반응은 어땠어요?
1: 제가 책을 처음 발표했을 때요. 많은 분들이 놀라면서 다들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조금 의외로 그 상당수의 분들이 아 나도 책을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2: Interesting.
1: 그만큼 이제 판사들마다 자기 그런 내면의 다른 마음, 기질 추구들은 있으면서 숨기고 살아왔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2: All right. So when writer Do first wrote his novel and it was known to the people around him, his colleagues, everybody congratulated him. And unexpectedly, many people said, oh, they want to write novels and books as well. So I guess judges, they all have their oppressed side in them, the creative, imaginative side. All right, well, now let's dive deeper into your story through keywords. Please open the first keyword for us.
0: 다음 이야기는 키워드를 통해서 자세히 나눠볼게요. 작가님, 첫 번째 키워드 오픈해주세요.
2: All right, so the first keyword is fun. What meaning does this keyword have?
0: 이 키워드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1: 제가 그 소설을 쓰면서 항상 재미를 우선시한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만큼 재미라는 것의 가치가 조금 평가절하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2: I see. So he always sees fun as the most important aspect and priority, but this is often undervalued.
1: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게임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게임은 중독성이 강함으로 규제해야 한다라는 견해에 대해서 반박을 할 때는 게임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2: Okay.
1: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게임 그 자체의 재미가 사람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그 점을 외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 Oh, I definitely agree. So when you talk about game

0: homes, for example. Some may argue that it should be restrained because it's quite addictive, but others may say the industry needs to grow. But an aspect that is overlooked is that fun aspect of a game. It can be quite helpful to people who play it and enjoy it, you know?
1: 네. 재미 그 자체로서 어떤 무엇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가치이고 또 희귀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미가 1순위다라고 늘 얘기를 하고 의미만을 추구하면서 무겁고 아무도 읽지 않는 그런 책을 쓰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0: All right. So writer Do thinks fun is very important. Is it enjoyable or not? He doesn't want to write about meaningful but not fun novels. And fun is a very important and rare value as well. Okay, in 2017, you stepped down from your role as a presiding judge and left the court. But I wonder, what made you decide to devote the second half of your life wholly to writing? 2017년에 부장 판사직을 내려놓고 법원을 떠나셨습니다. 내 인생의 후반전은 온전히 글에 걸어봐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어떤 거죠?
1: 제 안에 두 가지 상반된 기질이 있었습니다. 판사로서 법률가 서로의 질서 추구하는 기질과 또 창작자로서의 상상력과 재미를 추구하는 기질,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었습니다.
0: So writer Do had two opposing tendencies within him. The judge side of him, which wanted to keep social order, and the creative side of him, who wanted to unleash his imagination.
1: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 가지를 병행해 보니까 서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0: Okay, and he wanted to do both and realize that he can do both. And once he started doing both, pursuing both sides that he had in him, he realized that they influence each other in a very positive way.
1: 작가로서는 책을 많이 읽고 또 상상을 하면서 하나의 사건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 작업들이 법률가로서의 실무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0: 오케이.
1: 반면에 법률가로서의 논리나 경험 이런 것들이 작품 활동에 또 커다란 도움이 됐습니다.
0: Wow. So as a writer, you have to read a lot of books, right? And you gain that eye to view a case from different perspectives. And working as a judge, he was able to gain that foundation and strength of looking at things in a logical manner. And that skill also influenced him as a novelist. Very interesting. Okay, well, as a judge, you faced real criminals, though. Now you create fictional ones. Which is harder to deal with, real crime or imagined crime?
2: 실제 법정에서 뉴스에서나 보던 그 끔찍한 범죄자들을 수없이 직접 마주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작가님 머릿속에서 직접 범죄자들을 만들어내고 계세요. 현실에서 마주한 범죄와 또 작가님의 상상 속 범죄 중에 어느 쪽이 더 다루기 까다로운가요?
1: 현실의 범죄가 더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범죄는 수단, 방법은 훨씬 더 간단합니다. 소설처럼 복잡한 트릭을 쓰진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범죄의 동기를 보면 더 참혹합니다. 소설 속 범죄들은 주로 원한 아니면 금전입니다.
0: Okay, so reality is a lot tougher because it's reality. The things or the methods, the strategies that may have been used in the crime in reality might be a little simpler than in fiction. But if you take a look at the motivation, it is a lot more depressing.
1: 그 현실의 범죄에서는 그 동기를 단순히 뭐 돈이라든지 어떤 뭐 미움 이런 것들은 설명하기 어려운 그저 막연한 악의라든지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 대한 증오 이런 것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소름 끼칩니다.
0: So in reality, there is motivations involving money and hate, but it could be a lot more complicated than that. So sometimes crimes happen because of just random hate or just out of evil act. And when he looks at that in reality, it's, like I said, a lot more depressing from his point of view. All right, when watching the news these days, Do you ever instinctively think, though, that's a case I should have been judging? 이제는 오롯이 창작자로 살고 계시잖아요. 가끔 뉴스를 보면서

0: 많이 미흡한 것 같고요.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류의 범죄에 대해서 너무 좀 법원의 대처가 안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럴 때는 내가 하고 싶다 했더라면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1: So a lot of the times he thinks, oh, that's a case that I should have judged. This includes something related to money and violence. But these are cases in which the conclusion is quite obvious. But things or cases in which the conclusion is not so obvious and you can't really easily see, such as stalking that involves like internal like emotions, you know, and voice fishing even. Sometimes the trials and the conclusions don't seem that satisfactory. So in those cases, writer To wants to get involved because he was a judge himself as well. Well, if you could go back to the time you first passed the bar exam, would you still choose to become a judge, I wonder? Or would you become a writer from the start?
2: 만약에 지금의 기억을 가진 채 타임머신을 타고 사법고시에 막 합격했던 그 젊은 시절로 돌아가신다면요. 판사의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작가의 길을 선택하실 건가요? 혹은 뭐 다른 직업이 옵션에 있을까요?
0: 판사의 길은 안 갔을 것 같습니다. 해보니까 마음이 편한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미술사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1: 오, interesting.
0: 미, 네, 미라는 것에 가치를 좀 크게 두고 있고요. 그림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작가를 하면서 그런 글을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 Interesting. So he wouldn't become a judge again if he goes back to that time, but because it's a job that you don't feel too comfortable with, and he would actually like to study art history, and he thinks aesthetics is a really important value and an interesting value, and he would write about that as well.
2: 그럼 어떤 화가를 좋아하시는지 혹은 좋아하시는 작품이 있을까요?
1: What artist do you like? Or is there an art piece that you like in particular?
0: 지금 인상주의 작품들도 좋아합니다만 의외로 그 인상주의 직전에 그 유럽 그 화단에서 되게 고전적인 그림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웅장하고 이런 클래식한 그림들, 그런 그림들이 좋았습니다.
1: Okay, so he likes impressionist arts as well. But right before the impressionist period in Europe, there are a lot of classical paintings of that was royal and very grand. And he likes those sort of artworks too. Very interesting. Something that we didn't know. 새롭게 알게 된 면모인데요. Now moving on to the second keyword, I'll open it. 이번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제가 오픈해 볼게요. It is outside. What meaning does this keyword have?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0: 제가 법조인과 작가 양쪽으로 살면서 공통으로 느낀 부분인데요. 외부로부터 비판에 대해서 내부에서의 시선으로 자꾸 방어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 Oh, so living as a judge and a novelist, he commonly thought he is blocking away external criticisms from the perspective, internal perspective.
0: 작가들은 독자들의 요구나 비판에 대해서 문학적인 어떤 선을 가지고 대응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그걸 넘어서 가르치려 든다든지 이런 면모들 같은 것들이 보였고요. 법조인들 또한 시민들이 판결을 비판을 하면 법을 모른다라든지 법이 원래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성벽을 치고만 있는 그런 것들이 보였습니다.
1: Okay, so the commonality is writing novels as an author, when they receive criticisms or feedback from the audience, the readers, the writers would say, you know what, that's not the case from a literary perspective and would want to teach the audience. And it was the same when he was living the life of a judge. If the public criticizes the conclusion of a trial, the judge or himself would think, oh, you don't know law. So this is the commonality he had.
2: 네,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0: 네, 그 문학도 또 법도 그 독자가 있어야 되고 시민들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부로부터의 비판도 조금 더 마음을 열고 틀을 깨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말하자면 직업이 늘어서 메타인지랄까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이 단어를 골라봤습니다.
1: Oh, okay. So he chose this word outside because it's important to stay open-minded to external.

0: outside feedback and criticisms. As a novelist, you need to listen to the readers. And as a legal expert or a judge, you need to listen to the public. And so he chose this. And having that metacognition as a professional is really important. Well, your latest novel, The Trial of Four, has been getting a lot of attention. 올해 초에 출간하신 장편 소설 사회 재판,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작가님. I heard it was inspired by the famous Cambodian wife traffic death case. What about that ruling made you want to write this story? 여기에도 저희 가지고 왔는데 이번 작품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캄보디아 안에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민사재판을 보고 쓰신 거라고 들었어요. 당시 현실의 판결을 보시고 어떤 부분에서 이 집필을 결심하셨나요?
1: 이 사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데 이 남편과 아내가 타고 가던 승용차가 트럭을 들이받아서 조수석의 아내가 즉시 사망을 하고 남편은 살아났던 사건이었습니다.
0: So to briefly explain this case, a car driven on the highway by the husband crashed into a truck and this killed immediately his Cambodian wife and the person who was driving the husband was alive.
1: 알고 봤더니 이 아내 앞으로 95억 원, 그 미화 한 700만 불 정도의 보험금이 걸려 있었고 그 수령자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트럭 충돌하기 직전에 차를 인위적으로 조향했다라는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0: Okay. Well, he gained suspicions because it was revealed afterward that the husband had taken out life insurance policies worth nearly $7 million under his wife's name. And also, there was some evidence that he had manipulated the car handle before the crash.
1: 남편은 결국 보험금을 노린 살인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에서는 뒤집어져서 유죄로 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0: Okay.
1: 그런데 최종적으로 3심 대부분에서 결국 무죄 취지로 깨지면서 무죄로 확정됐습니다.
0: So he was put on trial for intentional murder, going after this insurance policy. But in the first trial, he was found not guilty. In the second trial, he was found guilty and he was put to life sentence. But in the third trial, he was in the end concluded as not being guilty again.
1: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이 남성이 무죄 판결이 확정된 직후에 보험사들을 상대로 700만 불의 보험금 소송을 제기를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대부분에서 승소했습니다.
0: That is really shocking. But what's shocking afterwards is that this man, he sued the insurance company for $7 million of insurance policies. And shockingly, he won at the Supreme Court trial.
1: 저는 이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은 형사재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형사재판은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대원칙 하에 약간의 증거라도 부족하면 무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 I see. So he doesn't want to question the conclusion of the criminal trial because what the criminal trial focuses on is to make sure that no unfair conclusions are made. So if you have little evidence, if the evidence is lacking, then this could not be enough to turn a trial over.
1: 그런데 민사재판에서는 논리가 다릅니다. 민사재판은 둘 중에 하나를 이기게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원리가 다른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이 판결에 대해서 저는 큰 충격을 받고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0: But it's really different when it comes to civil trials because the logic is different. They focus on who wins and who loses. And so the conclusion could have been completely different. Nevertheless, it was the same. And writer To was really shocked and decided to write this novel.
1: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험 범죄의 의심을 심각하게 받았던 사람이 민사재판에서 이렇게 쉽사리 보험금을 가져간다는 것이 시민의 정의감에 부합하는지라는 것입니다.
0: Okay, so the first reason is that in this civil trial, someone who was once receiving suspicion for intentional murder, getting this insurance policy so easily, that was shocking and it goes against justice. And second, 두 번째 이유는요?
1: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민사 판결에서 보험금을 주라는 판결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 보험 범죄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정책적인 이유입니다.
0: And the second reason is a very policy related reason because if these cases occur then crimes involving insurance policies could rise again and increase. Okay.
1: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고 제가 글을 쓰게 된 이유이기도 했는데요. 민사재판에서는 증거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쪽이 이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형사재판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이 남성에게 보험금을 주라고 한 판결은 민사재판의 법리에 어긋난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0: And the third reason is the most important and the decisive reason why he decided to write about this story. It's because in a civil trial, whosoever side has the more evidence, decisive evidence, wins the trial. But nevertheless, this husband won and got the insurance policy, the money, right? And that was really shocking for writer To, and he thought it went against legal principles, which is why he decided to write about this. Wow. Well, you said you hoped judges would read this novel. Was there a particular message you wanted to deliver to the legal world? 이 책을 출간하면서 이번 소설은 판사들이 많이 읽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친정이나 사실 다름없는 법원을 향해 꽤 묵직한 돌직구를 던지신 거거든요. 뭔가 좀 부담이 되진 않으셨을까요?
1: 저는 일단은 판사들이 저희 비판적인 발언에 대해서 꽁하게 생각을 하고 뭐 개인적인 어떤 불리한 감정을 가지진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안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시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피드백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0: I see. So there are two things that he thought. He wanted to tell the judges this, but he knew he had the trust in the fellow judges that they would not take this case personally. And he also wanted to let them know what perspective the public has towards the legal system and trials.
1: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제 글을 계기로 민사 보험금 판결의 흐름이 바뀌어서 이런 보험 범죄에 의심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엄중하게 보험금을 기각하는 그런 판결이 세워지고 기존 판결이 바뀌게 된다면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혹시라도 생겼을지 모를 보험 살인을 한 건이라도 피할 수 있다면 한 사람의 억울한 목숨이라도 구할 수 있었다면 제가 뭐 이런 말은 좀 우스울 수 있습니다만 이 사회에서 받아온 것 중에 일부나마 좀 돌려주는 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0: Wow. So writer To said through his writing, he wants this to become an opportunity for him to pay back to society. So through this story, he hopes that insurance policy related intentional murders will not occur ever again and that civil trials will deal with such suspicious cases in a more stricter manner. So I guess that's how he wants to warn society through his novel. Well, moving on then, what's the core principle that runs through all your writing? 작가님의 작품을 관통하는 가장 큰 원칙이 그럼 뭘까요?
1: 일단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는 사실 두 번째입니다. 독자들이 일단 재미있게 읽어주셨으면 하고 그 재미있게 읽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전달이 된다면 제가 가장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이겠죠.
0: Okay. So first and foremost, it's always fun, fun, fun. And if through that fun, some sort of meaning can be delivered, that would be the best. Well, this is a slight change of topic. Do you listen to music while writing? 다른 네. 얘기인데요. 집필하실 때 네, 음악 혹시 들으실까요?
1: 제가 젊었을 때부터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뭐 할 줄은 모릅니다만 듣는 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0: So he loves listening to music. Then I should ask you for your recommended song. 그럼 여기서 작가님의 추천곡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우리 크런처들에게 추천해 줄 곡 있으실까요?
1: 제가 요즘 음악을 잘 몰라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제가 젊었을 때 대학 시절에 되게 들었던 좋아했던 음악인데 그때는 정말 우리나라에 이렇게 세련된 음악이 있구나 하면서 감탄해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어떤 곡이죠?
1: 신촌 블루스의 그대 없는 거리.
0: 아, okay. So it's not so much a song from these times. Back in his days, in his university times, he listened to this song and he thought it was really trendy. It is 그대 없는 거리, The Street Without You by 신촌 블루스. After listening to this song, we'll be back. Stay tuned.

0: This is our Thursday Corner Brunch Club, and we're joined by mystery novelist 도진기. We have crunchers tuning in, sending comments. CYFG5SF is saying, does the novel have the English version? This novel that we just introduced, right? 이 사의 재판이 영어 버전도 있냐라고 청취자 한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1: 아, 이게 출간된 지 얼마 안 돼서요. 그쵸? 아직 뭐 번역될 기회는 없었습니다.
0: 나중에 계획은 있으실까요?
1: 사실 제 계획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 또 이제 한국적인 사건을 다루는 거라서 외국에 번역될 수 있을지는 좀 불투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0: Okay. Well, so for this one, there isn't an English translation, but and he can't decide on that later. And because it deals with very Korean cases, he's unsure. But 이전에

0: 작품들은 그럼 영어로 번역된 게 있을까요, 작가님?
1: 중국, 프랑스, 베트남 이런 쪽에 제 소설들이 몇 권 수출된 바 있습니다.
2: Right. So writer Toh's some of his previous works have been exported to Vietnam, France, and China as well. Not in English just yet, but hold on there, and maybe hopefully in the future you'll be able to see a English translation. All right. Well, let's open the last keyword now. 작가님 마지막 키워드 오픈해 주시겠어요? The last keyword is small. Okay, so what meaning does this keyword have? 이 키워드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죠?
1: 좀 개인적인 이야기가 담긴 키워드인데요. 원래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위인전 같은 걸 보면서 큰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고 또 권력을 잡아야 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듣고 그런 걸 추구를 합니다.
2: True. It's pretty personal when it comes to this keyword. When we're young, we read about significant figures and adults tell us you have to succeed. You have to have power.
1: Mm-hmm. 예를 들어서 우리 어렸을 때 모두가 읽던 삼국지가 있습니다. Mm. 거기에는 위로 올라가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온갖 암투와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들이고 그게 마땅히 가야 될 길인 것처럼 어떤 가치를 제시를 한다고 볼 수 있죠.
2: For example, 삼국지 is a famous fiction, Three Kingdoms, and there people fight to gain power, and people believe that is the right road we should take and something that we should always pursue.
1: 근데 지금은 조금 생각이 달라졌는데 꼭 뭐 인생을 던지고 불태울 뭔가가 있어야 행복한 것은 아니지 않나. 작은 것들, 예를 들면 뭐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점심을 먹고 내 두 다리를 어디든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2: 너무 동의합니다. I couldn't agree more, but his thought has changed now. Not so much about power. You don't always have to burn yourself to achieve something. It's always the small things that keep you happy. For example, having a good lunch with the people you like or having your two legs to walk anywhere you want.
1: 그래서 작아 보이지만 그런 행복한 것들도 있고 그래서 작가로서도 제가 거대한 성공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제가 쓸 수 있는 것, 저만이 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작은 이야기들을 써나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 I see. So the small happiness is what matters. And even as a writer, he believes he doesn't want to succeed greatly, but he just wants to write what he can write. 그러면 what do you think is something that you're best at as a writer? 작가님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한국 문단에서 이건 도진기가 제일 잘 쓴다라고 자부하는 무기가 뭘까요?
1: 제일은 절대 아닙니다만 그나마 제가 조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역시 제 법조인으로서의 경험을 반영한 어떤 법정이 가미된 미스터리라든지 법정물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Okay, writer Toh believes he's not the best at it, but because he has that background and experience as a judge, he can add that story to his mystery books. All right, well, Korean thrillers and mysteries are gaining global attention these days. How do you see the future of Korean mystery fiction as a mystery writer yourself?
0: 최근에 한국형 스릴러, 추리 장르가 전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어요. 한국 추리 문학의 최전선에 계신 분으로서 앞으로 한국 미스터리 장르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나요, 작가님?
1: 지금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한국 작가들이 잘 써서라기보다는 한국 사람들이 그런 데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특히 좀 호기심이 많고 지성에 대한 추구가 높은 것 같아요.
2: Okay, so there's high possibility for Korean mystery fiction, the genre, not so much because we have great novelists, but because of the demand of the people and the public. Koreans tend to be very curious, inquisitive, and they always pursue intellect.
1: 그런 것들이 미스터리 장르의 원동력이 아닌가 싶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최근 이제 오징어 게임 같은 것처럼 재미있는 상상력과 더불어서 거기에 리얼리티와 함께 감성이 같이 잘 버무려지니까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Okay, so for example, Squid Game. It was a great, successful combination of creativity, reality, and emotion. And writer To believes sorts projects like these or content like these can be created a lot more moving forward. Well, many people admire the path you've taken. What would you say to listeners who've become so busy meeting others' expectations that they have even forgotten what they actually like or want to do? 작가님의 이런 궤적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타인의 기준에 맞춰 일하느라 정작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잊고 사는 청취자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1: 그 자신이 하던 일을 좀 벗어나서 그 남들이 기대하지 않는 다른 것들을 하고 싶고 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이 제일 하시는 것이 결국 걱정이죠. 내가 이거 갑자기 이런 걸 해도 되나? 라는 걱정이실 텐데 그냥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고 싶은 걸 해도 큰일 안 생긴다. 별일 안 생기더라라는 경험인 것이죠.
2: Great tip. All right. So don't think so much about your job and the work you do. And many people, if you have something lingering inside you, what you're worried about is other people's perceptions and worries, concerns, right? But based on writer To's experience, he thinks even if you do something that you like, nothing big happens. Don't worry about it.
1: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해외여행을 가서 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고르다가 이걸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아주 비싸다 해서 이제 안 사고 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 이런 일들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 아, okay. So an example that writer To just mentioned is when you go to a mart or a department store or not, you think about, you look at this object that you really like and you're like, oh, should I buy it or not? And nah, it's too expensive. But in the end, you sort of regret not buying the thing. And he believes not being able to do what you want to do could end up becoming a regret if you don't do it. Okay?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That was a really good tip. But I want to ask you, could you give us a small hint about the next story that you're perhaps working on? 앞으로 도진기 작가님의 머릿속에 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질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현재 집필 중이시거나 뭔가 구상 중인 다음 작품의 힌트를 조금만 흘려주시겠어요?
1: 지금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장르를 넓혀서 SF 쪽으로 관심이 가고 있는데
2: 와우.
1: 특히 AI. AI가 지금 새로 그 좀 인류 사회를 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I를 가지고 새로운 무궁무진한 소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I am so excited. 네. Okay. So he's particularly interested in science fiction, expanding the genre of his writing, talking about AI because it's changing humanity, right? Okay.
1: 네, 제가 문과생이고 이 과학 기술은 모릅니다만 SF 장르의 요체는 어떤 기술적인 지식이 아니라 상상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2: Definitely. So he's majored in humanities field. And when it comes to talking about AI, it's not so much about the technological knowledge that you have, but the imagination and creativity that you have. So writer To believes it's possible for him to write something about the AI. Well, I'm curious then, within a day, how many hours do you spend writing and reading as well? Do you have like a routine?
0: 또 문득 궁금한 게요. 작가님은 하루 중에 집필하는 데 쓰시는 시간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또 책을 읽고 이렇게 루틴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해요.
1: 그 글을 쓰는 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 이렇게 정해놓고 한다기보다 쓰고 싶어질 때 또 여건이 될 때 몰아서 쓰는 타입이고요. 또 읽고 쓰는 것의 비율을 굳이 따진다면 읽는 게 한 8할 9할 쓰는 것이 한 2할 1할 이 정도가 됩니다.
2: 오,
1: 제가 예, 제 경험으로는 한 100을 인풋을 해야지 한두 개 정도 아웃풋이 나온다라는 그런 제 경험입니다.
2: Okay, yeah, definitely. Input is really important. So he tends to write when he wants to write, and he binges on them. And if you were to divide reading and writing into a ratio, he would put 8 or 9 hours into reading and 1 to 2 hours into writing. Input is really important. So in writer To's experience, if he puts in 100, one or two comes out of his own creativity. Well, I also wonder, while you write like this, then is there your own way of relieving your stress? 그러면 원하실 때 글을 쓰시고 또 8할 9할은 읽기, 책을 읽으신다고 하셨는데 집필을 하시다가 뭔가 잘 안 풀리고 스트레스 받으실 때는 어떻게 해소하세요?
1: 아, 그때는 사실은 이제 제가 자유로운 점이 작가로서 어떤 의뢰를 받고 쓴다기보다 제가 써서 출판사에 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안 씁니다. 숙제처럼 어떤 시한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글을 쓰다가 스트레스 받다기보다 제 경우에는 글 쓰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2: Okay, so because he's a pretty freestyle sort of writer, he doesn't write because he's been given an assignment from the publisher, but he writes and then sends it to the publisher. So if he comes across a hardship, if he's stressed, he's unable to write, then he just doesn't write and takes a rest. And in fact, for him, writing itself is a method of relieving stress. What a job for him, definitely. All right, well, it's already time to wrap up.
0: 오늘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벌써 작가님. How was your time with us today? 오늘 함께하신 소감 어떠셨나요?
1: 저 이런 자리에 나와서 제 얘기를 많은 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고 즐겁고 뜻깊은 또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 Oh, so he was really happy and enjoyed it a lot to be able to talk about his life with everyone, you crunchers, many people today. Well, we had a lot of fun too. 저희도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작가님. Thank you so much once again. Well, we'll have to sign off with our last song. Here is Feel Alright by 짙은. 작가님, 저희 카메라 보고 같이 인사할까요? All right, let's say goodbye together. Keep crunching!

0: any artist of any genre that needs a stage, then K-Poppin is ready to provide that stage for the artists and for our listeners as well every Thursday with our tiny stage. Today it is double the awesomeness. We have Teo and Hongwon-gi in the studio.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두 분은 어차피 팀은 아니니까 그냥 한 번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은기 씨부터 해주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홍은기입니다.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로 활동 중인 태호라고 합니다.
0: 자, 뭐 태호 씨는 우리 뭐 거의 지금 뭐 시즌별로 보고 있으니까.
2: 그러니까요.
0: 아유, 난 좋아요.
2: 저는 진짜 이 가족 같은 이 분위기, 뭔가 친정, 진짜 우리 집 온 것 같은 느낌이어서 저는 너무 기분 좋게 왔습니다.
0: 또. Okay, so 네. We get a chance to see Teo quite a lot. So he's super happy to be here. He feels like coming home, and it feels like, you know, it's just like a homecoming in general. He's so excited to be here. 저는 은기 씨를 본 적 있어요.
1: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0: 우리 18년도에 봤대요.
1: 네, 2018년도. 지금 그러면은 얼마나 된 거죠?
2: 거의
0: 8년?
2: 8년?
0: 한 8년? 네. 네. 아. 잘 지내셨죠?
1: 그럼요.
0: So apparently him and I have met before when he was doing promotions under Rains. I was like, was it a fever dream that I met them, or did I actually meet them? So I had to look it up, and I actually had done an interview with them back in 2018. So it's been about 8 years since the last time I've seen him, and we're going to get a chance to catch up with them for today. 자, 두 분은 이제 Tiny Stage에 오셔서 네. 오늘 뮤지컬 얘기를 많이 하긴 할 건데 네. 우리 파트 1 때 하는 게 좀 있는데요. 네. 약간 이 요즘 프로필이 본인이 수정을 해도 되지만 남도 수정을 해도 되는 시스템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간혹 네. 잘못된 정보가 올라가 있는 경우가 좀 있어서 약간 좀 팩트체크를 아주 짧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자, 두 분의 데뷔로 이제 볼게요. 데뷔는 네. 태호 씨는 2016년도.
2: 맞습니다.
0: Okay. So Teo debuted in 2016. He has confirmed that. 우리 은기 씨는 17년도.
1: 네. 근데 그 저는 뮤지컬 데뷔로 치면 에이. 2013년도가 데뷔기는 한데
0: 13년도?
1: 네. 근데 그 저는 뮤지컬 앙상블부터 시작을 했어가지고
0: 네네네. 13년도에 앙상블을 했던 게 어떤 작품이에요?
1: 그 세종문화회관이라는 곳에서 사랑의 톤즈라는 뮤지컬을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데뷔를 시작했는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앙상블이다 보니까 그냥 제대로 된 데뷔는 이제 가수로서 데뷔하게 된 2017년도 네라고 이제 적혀
0: 적혀 있군요. 네. 아, 이런 얘기는 이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 이거를 꼭 수정할 필요는 없지만 사실 어찌 됐든 첫 무대 경험 자체는 13년도고 맞아요. 한 작품을 그래도 거의 반년 이상은 맞아요, 했던 맞아요, 건데 맞아요. 연습부터 공연까지는 그렇죠. 최소 반년을 같이 그렇죠. 함께 한 분들도 있고 그 작품이 있는데 Okay, so we have a technicality update here for 은기. He says that his singer debut is 2017. Yes, that is true. But his first musical debut was in 2013, a few years prior. So he was a part of the ensemble. And he said that when it comes to like debut, sometimes a lot of people just kind of go for like, you know, the bigger debut. But I mean, he at least spent, half a year doing that production. So for him to debut in 2013, this is the kind of stuff that we like to hear from. 두 분은 처음부터 계속 본명으로 활동을 했죠?
2: 네. 네, 맞습니다.
0: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뭐 혹시 그때 당시에는 회사에서 뭐 활동명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냥 본명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면 어쩌다 보니 그냥 계속 본명으로 활동했어요?
2: 일단 저희 회사는 항상 다 선배님들도 그렇고 다 본명을 써서 그냥 저는 태호로 그냥 했었던 거예요.
0: Okay, so for Teo, his company nobody ever changed their name to like stage name, so it was never really an option. 은기 씨는요?
1: 저는 그 가수로 데뷔하게 된 계기가 프로듀스 101 시즌 2로 이렇게 이어진 거여서 가지고 그 활동명 그대로 그냥 이렇게
0: 가져가.
1: 네네. 아. 홍은기라는 이름을 버리고 갈 수 없어가지고.
0: 그렇죠.
2: 중요하죠.
1: 아무래도.
0: 중요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Okay, so the reason why he kept his name was because he was coming off of the second season of Produce. So because of that, like you know, changing to a stage name is only going to cause a little bit of. A confusion for the fans, so he just ended up sticking with his name. 그러면 활동 활동명을 사실 같이 지금 뮤지컬 하고 있는 같은 배우분들도 네. 활동명을 쓰고 계시는 분들도 그쵸, 있고 한데 그쵸. 한 중간쯤 언제 한 번은 나도 활동명을 하고 지금쯤에서 한번 좀 한번 바꿀까 뭐 이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생각해 적 있어요?
1: 저는 이게 그 어쨌든 배우로서 활동을 하는 것과 그리고 제 그냥 홍은기 본체로서 이제 있을 때를 조금 분리를 시키고 싶더라고요. 뭔가 자아를 이렇게 네네. 분리시키는 것처럼. 네네. 그래서 제가 뭔가 저의 그 뭐 어떤 활동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계속 배우로서 생각을 막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상을 제가 계속 좀 포기하는 느낌이 오케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언젠가는 가능하다면 뭔가 배우로서 활동할 때 그 활동명과 그리고 그냥 홍은기 본체의 그 이름을 뭔가 이렇게 분리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0: 오케이 오케이. 태우 씨는 없는 거죠?
2: 네, 저는 오케이. 좋아요.
0: So, I was asking, have they ever thought of having a stage name? And Eungi saying that actually, as an actor, like he has noticed that when he is him as an actor and him as just himself, is he wants to kind of separate them. And he's thought about it before. He's like, I kind of wouldn't mind having just like a stage name when he does productions and stuff like that, and just to be known for that, and then kind of differentiate himself to have like a different persona because he feels that it's bleeding into his personal life and sometimes he can't really just kind of detach himself from it. So he's thinking about it, but he hasn't like come to the conclusion quite yet. 자, 오늘은 우리가 네. 두 작품을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두 분이 두 작품을 동시에 하고 있네요?
1: 네, 맞습니다. 같이 하고 있어요.
0: 걸프렌드랑 6시 퇴근.
2: 네.
0: 느낌이 음악이 둘 다 좀 비슷한 듯 좀 신나는 음악도 좀 많고 좀 재밌게 좀 기분 좋게 볼 수 있는 두 작품이긴 한 것 같은데
1: 맞아요.
0: 어떻게 겹치게 된 거예요?
2: 그러니까요.
0: 시기도 겹치게 되기도 했지만 캐스팅도 겹치게 되는 그러니까. 것도 쉽지가 않은데 네.
1: 이게 정말 그 한 작품 안에서 그 이렇게 친한 사람들이 계속 같이 캐스팅이 된다라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저희도 그래서 엄청 신기해하고 있어요.
0: 네, 지금 캐스트를 보니까 두 분 말고도 네. 겹친 부분 있어요.
1: 맞아요. 그쵸? 이제 니엘이라든가
2: 골든차일드 친구들도 있고 맞아. 맞아요. 위아이 친구들도 있고
0: 맞아요.
1: 맞아요.
2: 맞아요.
0: 맞아요. Okay. So yeah, we're going to talk about two musicals today because they're in two musicals at the moment. So the first one is Girlfriend, which is we're going to talk a lot about that too. But we're also going to be talking about 6 p.m. Off Work or 6시 퇴근. And this particular musical, both of them, it's really hard to get like for friends to get cast in the same musical, but like to overlap at the same time. It's also like almost a miracle to do that. But it seems the cast does kind of overlap as well. They're besties and being able to do this is a natural gift for them. So we're going to be talking a little bit about that for today. But 이제 두 분이 오셨잖아요.
2: 네.
0: 제가 아까 물어보기도 했지만 이 두 분의 SNS를 보면 네. 강아지가 겹치거든요.
2: 맞아요.
0: 그러면 강아지가 겹친다는 건 룸메라는 소리인 맞아요. 것 같은데
1: 맞아요.
0: 그래서 지금 방금 실시간으로 들어온 질문이 있어요.
1: 네.
0: 두 분은 왜 오늘 옷을 맞춰 입었어요?
1: 아, 그러니까요.
2: 네, 진짜 맞춰 입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1: 그러게요.
2: 저희도 와가지고 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이렇게 TV 이렇게 모니터를 봤는데 왜 우리 오늘 커플룩이다 커플룩
1: 그치만 뭐지? 바지는 다르답니다
2: 다릅니다 모자 썼고 안 썼고 열리고
0: So they're roommates. For those of you guys who haven't caught on, they are raising the same dog at the moment. So yeah, they're roommates. And there's a listener question that came in was just like, is that why you guys are matching today? And they're like, they didn't even know they were matching until they got to the studio. They were looking at their screen like, wait, why do we match today? But they're wearing different pants in their own respect. 자, 그래서 룸메이시기 때문에 네. 케미를 좀 한번 볼 건데요. 밸런스 질문을 몇 개 물어볼 거예요. 네. 그래서 두 분의 케미가 얼마나 비슷한지
2: 네.
0: 한번 볼게요.
1: 네.
0: 자, 공연 중이에요. 공연 중인데 물 아예 없기 versus 탄산음료만 있기. 자, 3, 2, 1
1: 탄산음료만 있지.
0: 맞았어.
2: 그래도.
0: 그래도. 뭐라도 있는 게 나아요.
1: 네. 뭐라도 마셔야 돼요.
2: 그런 거는 와.
1: 안 돼.
2: 상상할 수가 없어요. 물을.
0: 누가 보면 두 분이 진짜 무대 위에서 진짜 순간... 물이 없는 거를 발견을 하고 멘붕 온 것 같아요. Okay, so they said that they would rather have anything carbonated. It would be a horror if they didn't have water. And it proves, because we can already see how many waters they have in front of them today. But yeah, looking at their faces, it kind of looks like that they were already like on stage without water. Ta. Oh, MBTI teen 친구, F인 친구. 자, 3, 2, 1.
1: F.
0: F.
1: 네. 왜요, 왜요, 왜요? 혹시 T세요?
0: 네.
1: 아, 정정하겠습니다. T.
2: 그치만 누나 되게 공감을 잘해주세요. 아.
0: 직업병인 것 같기도 해요. 아. Anyways, so they both chose F, and he's like, why? And I was like, he's like, are you a T? And I was like, yeah. It's like, then I'll pass on the tea again, but Theo is being super sweet, saying that I'm actually pretty empathetic when it comes to them. 자, 두 분이 어디 예능 또는 엄청 크게 좀 기대를 했던 TV 프로그램 또는 유튜브를 나가게 됐어요.
2: 네.
0: 악마의 편집 당하실래요? 통편집 당하실래요? 자, 3, 2, 1.
2: 악마의 편집.
0: 오, 이건 안 맞는다.
2: 뭐래도 해야죠.
1: 아니,
2: 나갔는데.
1: 그 제가
2: 노이즈 마케팅 몰라요? 노이즈 마케팅.
1: 저는 악마의 편집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2: 아, 그치. 아,
1: 전 그쵸. 너무 무서워가지고.
2: 무서워요. 경연 프로그램.
0: 경연 프로그램 한번 했으니까. 네. 오케이.
1: 물론 제가 뭐 악마의 편집을 뭔가 당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근데 뭐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는 또 종종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참 저는 그런 게 무섭더라고요.
0: Okay, so this is the only one that they did not agree on, and Theo was like, "No, your face has to go out." But of course, with Eungi being on a competition program before, he kind of knows how scary editing can be, and so he's just like, "I don't think I can survive double editing." Okay. Oh. 프로듀서랑 앨범을 작업 또는 이제 뮤지컬의 본 녹음을 뭐 할 일이 있으면 프로듀서랑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무서운 프로듀서 versus 피드백이 아예 없는 프로듀서. 자, 3, 2, 1.
1: 무서운
2: 피드백이 아예 없는.
0: 그래요? 오, 자.
1: 정말?
0: 자, 피드백이 없는 게 왜 나아요?
2: 왜냐면 이게 무서운 프로듀서 뭐 물론 너무 뭐 정말 디테일한 것들 다 잡아주신 거 너무 좋은데 간혹 이게 뭐 저라기보다 이런 그 무서움에 떨어서 노래를 못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 주눅 드는 게 이게 사람이 되게 그 주눅 들면 성대도 목도, 이렇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좀 안 좋은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본인이 나올 수 있도록 끌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0: 그래서 그냥 아예 피드백이 없는 게 그나마 낫다.
2: 네.
0: Okay. So Theo's ideal of just having no feedback would be like, because sometimes if the producers are way too scary, then it's going to cause the artist to feel extremely nervous, and then their voice is going to go out, and it's just not going to be good for the whole nine yards. So he says that it would be better for that. 자, 무서운 프로듀서가 낫다는 네. 피드백이 아예 없는 게 더 무서워.
1: 네, 너무 무서워요. 그 피드백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0: 왜냐면 어쨌든 다시는 누르는 거니까.
1: 네.
0: 자, 그치, 다시 그치, 이렇게 그치. 되는데 왜 저는, 다시인지는 모르면.
1: 그러니까요. 그쵸? 저는 그게 너무 무섭고 그리고 저는 그냥 무서운 프로듀서님은 그냥 제가 그 뭐랄까 그 예전이었으면 조금 이렇게 주눅 들고 하겠지만 지금은 조금 아,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오히려 약간 기세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좀 성격이 됐다 보니까 그래서 무서운 프로듀서님이 더 낫지 않을까.
0: Okay. So for him, he feels that, and I kind of agree with him, he feels that if the, because the director or the producer is going to be like, let's go again, but then they're not telling you why we're going again. And then you're kind of sitting there like, what am I supposed to do? So he feels that in the past, he might have probably gotten a little intimidated by a producer who was scary. But now, knowing his personality, he'd be like, yeah, okay, I'll go again. And so he would rather have a scary producer and get the results instead of just kind of sitting there and sweating and not knowing what is going wrong. 자, 팬미팅 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분. 네. 팬미팅 중인데 멘트를 해야 되잖아요.
1: 네.
0: 멘트를. 모든 멘트가 랩으로 나오기, 모든 멘트가 노래로 나오기. 어떤 거 선택할래요? 자, 3, 2, 1.
1: 노래로 나오기. 노래가 노래로 나오기.
0: 노래로.
1: 네.
2: 그게 낫죠. 네. 노래가.
1: 저는 랩은
2: 랩은 그걸 어떻게 해요?
0: 오늘은 답보다 두 분의 반응이
2: 룸메가 okay. 맞네요.
0: 네, 맞아요. 룸메가 맞네요. Okay, so when it comes to if they had to rap all of the ments, like the comments that they said during a fan meeting or sing all of the comments that they said during a fan meeting, both of them chose singing. They're like, oh, rap, no, no.

0: 이라는 인물과 마이크라는 인물이 이제 서로 이제 닿지 않는 마음이 닿지 않는 그러한 거리에 있을 때 윌도 그렇고 마이크도 그렇고 서로에게 용기를 내서 손을 뻗어 달라 아니면 뭐 나에게 있어서 손 뻗어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예요. 그래서 제목은 손 뻗어라는 노래입니다.
1: 알겠습니다. 두 분은 이제 라이브를 해주기로 해서 라이브를 준비를 할수 있도록 물을 마시고 할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0: Nope.
1: Okay, so we have Teo and Hoan in the studio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e two musicals that they are a part of for today, but they did bring a number from Girlfriend, which is one of the musicals that they're in at the moment. The characters Will and Mike are physically apart. They're pretty far away, but they want to try to reach out to each other, and the English title to this is Reach Out, and so they get a chance to try to give each other the energy and the uplifting that they can through this song. And so they're going to get a chance to sing that for us for today. 준비됐을까요?
0: 네.
1: All right, music cue.

0: So from the musical Girlfriend, which these two are a part of, they just sang for us Reach Out. And a lot of the listeners are saying that this is going to be the rarest ever to see them singing this. And there's a reason behind this. 사실 지금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거를 노래 시작하자마자 아, 두 분이 이걸 손바닥을 부르는 게 너무 귀하다라고 했는데 귀한 이유가 있어요.
1: 아, 이게 저희 그 윌이랑 마이크가 같이 부르는 넘버인데 저희 둘 다 윌이라는 역할이어가지고 그래서
0: 정말 저희가, 귀한 영상이네요 오늘.
1: 이거를 이렇게 부르는 날은 오늘밖에 없어요.
0: 그쵸?
1: 오늘밖에 없어요.
0: 와, okay, so it's even more of an honor to have them here in the studio today because they both are playing the same character in Girlfriend at the moment, and so because of this, they have never sang the song before because they're the same character. So for them to sing this today is like the only time we're ever gonna get a chance to see this. Okay, so let's talk about Girlfriend first. Girlfriend는 대충 어떤 뮤지컬인가요? 아, 아직 한 번도 못 본 청취자들 있다면.
2: 네, 일단 Girlfriend는 한국에서 이제 초연으로 하는 작품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브로드웨이 작품인데요. 한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저희 배우들과 이제 제작진 분들이 같이 함께 만든 작품인데요. 매튜 스위트라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의 그 걸프렌드라는 앨범을 가지고 만든
0: jukebox.
2: 작품입니다.
0: 네. Okay. So it is a jukebox musical that made its debut in Broadway in 2010. So it's been a pretty big Broadway production up until now. This is the first cast that has ever come to Korea. So this is the first season for Korea. And of course, they had the honor to be able to be a part of it. But it's taking Matthew Sweet's masterpiece album, Girlfriend, and it's a jukebox musical based off of that album. So if you want to kind of get a feel of the musical before you see it in Korea, you can go check the album out and you might get a feel of the songs before you actually get a chance to watch the musical. 자, 지금 6시 퇴근에서는 두 분이 다른 역할이에요.
3: 맞아요. 네, 맞습니다.
0: 근데 이번엔 같은 역할이에요.
1: 네.
0: 자, 솔직하게 지금 룸메이시기도 하고 친하잖아요. 나 경쟁심 느낀 적 있다. 막 이러면서 아 있어요?
1: 경쟁심?
2: 경쟁심?
1: 아 이게 워낙에 이제 태호 형이 이제 하는 그 인물들의 그 호흡이랑 그리고 제가 어떤 인물들을 할 때 그 연기적인 호흡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뭔가 비슷하면 내가 쟤보다 뭔가 이렇게 할 거야 잘할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근데 뭔가 이런 느낌도 많이 다르고 그리고 참고할 점들이 서로에게 보완이 상호 보완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건 어떻게 하는 것 같아 뭐 이건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의견을 되게 많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Okay, okay. So they are different characters on 6시 퇴근, but for Girlfriend, they're the same character. They play Will. So I was like, ah, let's be honest, you guys are roommates. You guys are besties. So have you ever felt a little bit like competitive and like, you know, like, oh my God, like I can do better, you know, like just in all fun in games. Mm-hmm. And Eunkyu was saying that, you know, honestly, my approach to a character and Hyo's approach to a character is completely different, even though it's the same character. And what we bring to the character is so different that we just end up finding ourselves just sitting there and talking about like, okay,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with this? Like, should I do this? Should I do that? They really end up just kind of sitting down and talking about what they can bring better to the characters instead of anything outside of that. 사실 동시에 두 작품을 하는 게 아무리 지금 다른 배우분들도 같이 캐스팅이 돼 있기는 하지만 이게 헷갈릴 것 같거든요.
1: 맞아요.
2: 그렇죠. 헷갈릴 수 있죠.
0: 오, 네. 가사도 헷갈릴 것 같고 대사도 헷갈릴 것 같고 두 분만의 좀 그날에 해야 할 배역에 조금 집중을 하거나 좀 할 수 있는 나만의 루틴이 있을까요?
2: 일단 저는 출근할 때 그러니까 그 작품 이제 곧 공연을 하러 출근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 넘버들을 한 번씩 다 쫙 한번 불러봐요. 목도 풀 겸 그리고 대사들도 일단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쫙 한번 훑어 캐릭터 보는 것 같아요.
0: Okay. So for because they're doing two musicals at the same time and they're similar but they're different they're different as well. So I was like, how do you guys kind of get into character? And for Teo, he says the day of, he goes through the whole score, just to you know warm up his vocals and stuff like that. He'll go through all the stuff that he has to be singing in order. He'll kind of run through it. He'll run through his lines and he kind of mentally prepares himself for the role that he's going to jump into. 은기 씨도 똑같나요? 아니면
1: 저는 지금 맡은 역할이 6시 퇴근해서 이제 은호라는 역할이랑 네. 그리고 걸프렌드의 윌이라는 역할 둘 다 대사량이 진짜 많아요. 대사량이 너무 많아서 이게 한 번 꼬이는 순간 무너지기가 너무 쉬운 역할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연습을 뭐 한 2, 3일 전부터 이제 그 공연이 있는 2, 3일 전부터 약간 랩처럼 대사를 쪼르르르르 막 이렇게 해요. 이제 아무 생각 없이도 이렇게 막 나올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놔야 공연 때 실수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혹시나 이제 뭐 대사를 살짝 뭐 실수를 해도 이게 무너지지 않고 잘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0: Okay, so he says that Will and Eunho, which are the two roles that he has for 6시 퇴근 and for girlfriend, unintentionally have a lot of lines. he's hard carrying a lot of the lines in both of the productions, and so he's like 2-3 days before I'm like rapping them. I'm trying to recite them so much that it literally can make it to the point where I'm on stage. If I make a mistake, I'll be able to find my way back to where I was going. As well, 두 분은 사실 이제 은기 씨도 작품을 너무 많이 하셨으니까 이게 매일 하는 공연일 때도 많고.
1: 맞아요.
0: 그리고 이제 남들은 이제 뭐 이렇게 5월 같은 빨간 날이 많은 달은 행복하지만 사실 우리 공연하시는 분들은 월요일 날이 황금 같은 쉬는 날인데
2: 휴일이죠.
0: 빨간 날일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5월 같은 달은 우리 배우분들은 안 쉽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못 쉽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이게 한 번은 진짜 크게 실수를 했을 거란 말이죠. 내가 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그냥 진짜 갑자기 생각이 안 났거나
2: 그럴 때
0: 첫음을 놓쳤거나 원래 내가 여기서 안 돼! 하고 이제 음악이 밤밤 이렇게 들어갔었어야 했는데 내가 그걸 놓쳤거나
1: 그치.
0: 이게 사람이잖아요?
1: 그럼요.
0: 그래서 실수를 할 수 있는데 두 분 제일 크게 실수한 거
1: 일단 저는 그 6시 퇴근이라는 작품에서 맨 마지막에 커튼콜에서 모든 배우의 이름을 제가 다 얘기를 해요.
0: 소개. 네. 하는 파트 있어요. 맞아요.
1: 네. 누구 어떤 역할에 뭐 누구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장보고 태호 이렇게 소개를 다 해 주거든요. 근데 분명히 나는 이 사람의 이름을 알고 그리고 이 사람을 소개하기 전에 아, 이 사람은 태호지. 태호라고 하고
0: 그러니까 오늘 캐스트는 태호
1: 하고 장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치. 이런 식으로 정말 나는 분명히 아는데 갑자기 진짜 맞아. 갑자기 이 TV 끈 것처럼 갑자기 셧다운이 되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0: Okay. 네. So, in the musical world, in a month like May where there's a lot of red days, a lot of days off, our actors do not rest because they do shows on those days. So they don't have a day off in those kind of months. But I mean, they're people, you know, you're going to make mistakes and this is a musical and you know, this is live and it's, you know, we have to keep going. So I'm asking their biggest mistakes. Eunki says this was actually during 6시 퇴근, 6 p.m. off work. He says that during the curtain call, he has to introduce everybody, like who their role is in the actual name of the person. There was this one time where he literally just went shut down. He was just like, he said the name of the character and then he was like, what? And he just completely blacked out. And that was one of the scariest ones for him. 태호 씨는 뭐 있어요?
2: 저는 걸프렌드를 할 때 이게 하도 오랜만에 해요. 이제 걸프렌드가 이 캐스트가 많아요. 제
0: 맞아요.
2: 역할이. 그래서 한 일주일 넘게 못 하다가 오랜만에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자동차 씬이 있어요. 자동차 씬이 있는데 사실 자동차가 이렇게 뭐 진짜로 자동차가 있는 게 아니라 쇼파가 있고 그냥 쇼파만 딱 있고 이제 정말 자동차에 마임으로. 있는 마임으로 하고 뭐 문도 열어야 되고 문 열고 나가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원래는 문을 못 열어서 마이크가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장면이었어요.
0: 아 오케이.
2: 근데 제가 안녕 하고선 이거를 그냥 이미 나간 거죠. 발이 나가면 안 되는데 원래 여기서
0: 마이크가 열어줘야 되는데
2: 네, 문을 못 찾아야 되는데 손잡이를
1: 스스로 열었어.
2: 나간 거죠. 그 와중에 아 이걸 어떻게 하지? 그때 생각난 거야.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게 사람이 문 나가려는데 이렇게 박는 느낌처럼 그 와중에 다른
0: 잘 살렸네.
2: 한번 나갔다 왔는데
0: 잘 살렸네요.
2: 나가지 못하고
1: 잘했네.
0: 오케이, 잘했네요 그거는.
2: 혼자
0: okay, 아주. So for girlfriend, he says that right now there's actually quite a lot of members for one cast. So Will has like 5 to 6 different actors, and so sometimes when a rotation comes, it might be like the first time in a week that he's doing a show. And this was actually something that happened. It was like about 5 days that he didn't get a chance to do the role, and he came back to it. And there's this scene where they have to mime being in a car, and it's supposed to be that Will is trying to get out of the car. But Mike is supposed to open the door for him, even though there's like no door here. They're miming it. But Teo like was halfway out of the door. And then he was like, oh, right. Mike is supposed to open the door for me. So he totally like slapsticked it. He acted like he got hit by the door and sat back down so that Mike can open the door for him. Which was, I think, was a really good save. Mm-hmm. It's I think it's a really, really, really good save for him on that part. Is there a since for those of you for you guys to do Yosuke Taegeun because you guys do opposing roles when it comes to seeing and because you guys see each other at home too like has that ever made you guys laugh on stage? 사실 Yosuke Taegeun에서는 두 분이 이제 상대 역을 하고기도 하고 이제 룸메이기도 하잖아요.
2: 네.
0: 집에서도 보는데 공연장에서도 보는 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캐스트가 겹쳐서.
1: 네. 많죠.
0: 그러면.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이잖아요.
2: 네.
0: 연습 진짜 많이 했어. 근데 눈 딱 마주쳤는데 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역할이랑 상관없이?
1: 한 번도 없어요.
0: 오 진짜?
1: 네, 진짜 한 번도 없어요.
0: 대박.
2: 오히려 좋은 건 서로의 호흡도 다 알고 어떻게 할지를 다 알고 있으니까 진짜 티키타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정말 이 정말 치고 빠지고 축착축착축착 이 호흡이 저희가 좋더라고요.
0: 그럴 수도 있구나.
2: 같아요,
0: okay, okay, okay. It actually is good. So they're roommates. And when it comes to Yosuke Taegeun, they don't have the same role. Like for this, for girlfriend, they have the same role. But for Yosuke Taegeun, they, because, you know, they're going to meet on stage a lot. And I was like, since you guys, like, you know, you see guys at home and then you guys see each other on stage, have you ever guys, like, just look at each other and bro character and were like, and they're like, nah, never. Because Teo was saying that because they know each other so well, like they're roommates and they've been working with each other for so long, that actually the tiki-taka between them is a little bit better that he feels than some of the other actors because they know each other so well. So he knows when Eun-gi is starting to like, you know, put that line in, he knows how to like come in at it. And the tension and the chemistry between their characters is actually a lot more easier of a flow to watch as well. Now, when it comes to girlfriend, because you guys are the same role, mm-hmm. when you guys were doing rehearsals and stuff like that, were there parts that you guys teased? 이거 이제 런 돌고 이러면 같은 역할이고 이러면 안 쳤다가 이제 런 돌고 쳤다가 런 돌고 이제 구경하고 하잖아요. 친하잖아요. 이게 좀 그래도 분위기 띄울 겸 좀 놀린다든지 런 돌 때나 리허설을 할 때나 이럴 때 좀 서로 뭐 먼저 대사를 친다든지 다음 대사를 좀 헷갈리게 하려고 막 했다든지 그런 건 그런 장난은 안 치세요?
1: 일단은 그 저 같은 경우에는 공연장에 들어가면 엄청 티가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뭐 사고도 많이 날 수도 있고
0: 맞아요.
1: 그리고 또 이 무대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의 시간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다 보니까 뭔가 그러한 어떤 좀 뭔가 장난적인 면모보다 진짜 저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같은 캐릭터다 보니까 이제 뭐 저희가 극장에 들어가면 뭐 스페이싱이나 아니면 넘버링 같은 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놓친 게 있으면 서로 체크해 주고 그런
0: okay. So I was actually because these two seem like they're gonna be like really fun and like kind of kid with each other and tease each other as well. So I was asking when you guys go like did run throughs or stuff like that since you guys are the same character for Will and girlfriend, have you guys ever like teased each other. Like, you know, they're doing a run and like you jump in on the line before them, try to mess them up and stuff like that. Eun-gi says that he becomes like a mega T when he goes into the theater because hey, people can get hurt. There's a lot of things that can go on anyway. You're going to be professional anyways. And so, and because they're the same role. So if there's a time where he's there and like maybe they're doing a double show that day, Eun-gi's going to go first and like Tae-ho's going to go after. Like they'll sit in the audience and he'll try to make it so that the people on stage can be as professional as possible. And of course, there's like numbering and spacing, and there's a lot of other things that technicalities that go on. And since they're the same role, they end up kind of checking each other and like checking if I know that number and like where to stand and all that other stuff and blocking and all that other stuff. So it's actually been really helpful for them through and through. 자 이쯤에서 우리가 또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네요.
2: 네.
0: 들을 시간이 왔는데 걸프렌드라는 곡인 걸프렌드에서 오는 거겠죠?
1: 맞아요.
0: 이 곡은 어떤 곡이에요?
2: 이 곡은 굉장히 락 킹한 사운드의 곡인데요. 아무래도 걸프렌드라는 제목답게 걸프렌드의 거의 메인곡 같은 노래입니다.
0: 알겠습니다. 네. 두 분 이제 물 드시고 라이브 준비해 주세요.
1: 네.
0: Okay, so we have Tae-ho and Eun-gi in the studio for today. We're talking about their musical life at the moment and their current productions of Yeosu Taegeon and Girlfriend. They're going to sing Girlfriend from Girlfriend. This is kind of like the lead single of the entire musical with the title and everything. And it's a really big rock sound. So if you guys like rock music, this is something going to be what you're going to like. So 준비됐을까요?
1: 네.
0: All right, let's go.

0: studio today. They just sang Girlfriend, which is kind of the lead song from the current musical Girlfriend that they are part of. You guys have to get to the theater, though, because this is lasting only until June 7th. 지금 걸프렌드는 6월 7일까지밖에 안 해요.
1: 맞습니다.
0: 빨리 가야 돼요, 여러분. 걸프렌드 오늘 우리 두 곡이나 들었는데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So we only have a couple of weeks left, and because there's a big rotation, you're gonna have to really try to get to see them because they played the same character. So it's gonna end on the 7th of June, and for 6시 퇴근, they have until about the 26th of July. So if you're planning on checking that out, do that too. 6시 퇴근은 그래도 7월까지는 괜찮아요. 7월 26일. 걸프렌드 우리 좀 빨리 보러 가야 될 것 같아요.
2: 맞아요. 빨리 빨리.
0: 빨리 보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청취자 질문들 많이 들어왔는데요. 네. 청취자 질문 중에 자 이제 두 분 윌 하셨잖아요. 이번 네. 시즌은 만약에 다음 시즌 캐스팅이 들어오는데 윌 다시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마이크 한번 도전해 보고 싶으세요?
1: 전 마이크 하고 싶어요.
2: 저는 윌 다시.
0: 오케이.
2: 다시.
0: Okay. So Eunkyu wants to do Will again, and Tae was like, "No, I think I'm going to try Mike. Yeah, it would be really nice if I could do that." Okay. Oh, okay. That sounds good. 그러면 6시 퇴근에서는 역할 바꿔보고 싶어요? 아니면
2: 바꿔보고 싶어요.
0: 아, 바꿔보고 싶어요. Okay. So 6시 퇴근이 Eunkyu would like to change it. 태호 씨는
1: 저도 바꿔보고 싶어요. 은기의 역할 한번 해보고 싶어요.
0: 네. Okay. So he wants to try to change his role in 6시 퇴근 to see that. So maybe we can stay to see that later. 이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요. 네. 겹쳐서 들어왔던 청취자 질문 중에 제일 1위인 거는 이제 두 분이 제일 해보고 싶은 작품.
1: 해보고 싶은 작품.
0: 와. 저는...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네, 네. 지금 당장이라도 러브콜이 들어와서 자 오디션 공지 떴습니다. 바로 넣고 진짜 바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 작품.
1: 저 지금 딱 생각난 건 여신님이 보고 계셔라는
0: 여신님이 보고 계세요? 오!
1: 순호라는 역할을 네. 정말 잘할 수 있을
0: 오, 관계자분들 보고 계신가요?
1: 보고 계신가요? 제작사.
0: 우리 올해 하나? 내년 아무튼
1: 한대요.
0: 한 해요? 네. 해요? 화이팅. 모든 기운을 넣어서 화이팅.
3: There's a musical that The Goddess is Looking at Us, and it's a 태양 musical that's been like really popular over the years. He says he really really really wants to be a part of it. So the production team hit him up. 오케이. 자, 은기 씨, 뭐 하고 싶어요?
2: 아, 저
0: 작품을 진짜 많이 하셔서
2: 진짜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어떡하죠?
0: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좀 몰래 좀 연습 좀 하고 좀 이렇게 평상시에 좀 목 좀 풀 겸 좀 이렇게 좀 애창곡 있을 수 있잖아요.
2: 진짜 다 하고 싶은데.
0: 그 저는 막 몬테크리스토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틈만 나면 그냥 어떤 캐스트는 상관없이 그냥 듣는 거죠.
1: 맞아요.
0: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런 넘버들 있잖아. 진짜 저는... 야. 이거
2: 진짜 너무너무 다 하고 싶은데 아 근데 그 The Story of My Life라는 뮤지컬이 있는데 그 노래의 한 노래를 제가 그 입시곡으로 했었던 그 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뮤지컬을 언젠가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3: Okay, so the story of my life, he said that it was a song that he sang to get into college, and it's been one of those numbers that's kind of like meant a lot to him. So if he can ever get a chance to do that, he would love to do that too. So Tae, you've been going back and forth doing music and doing musicals, and this question is directly for you of when's the next comeback going to be happening? 사실 태호 씨는 지금 뮤지컬랑 이제 싱글이나 단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이건 태호 를 위한 청취자 질문은 우리 다음 컴백은 언제예요?
1: 다음 컴백이요?
4: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 주구님 다음 컴백 언제예요? 팬들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3: Okay, so his CEO sitting outside is like, when are we making a comeback? So stay tuned to his socials. He'll be letting you out.
0: 은기 씨는 사실 뮤지컬 쪽으로 이제 작품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태호 씨랑 뭘 하던 뭐 이렇게 좀 싱글을 하나 정도는 내보고 싶은 너무, 욕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2: 너무 욕심은 너무너무 많죠.
0: 그래요?
2: 저는 그 음반 자체를 좀 제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0: 해보고는 싶다.
2: 네, 해보고는 싶다. 왜냐면 이게 앨범을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또 자본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배우 활동에 좀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이제 앨범에 투자할 만한 또 그런 또 시간들과 이러한 것들이 저에게 용납되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배우 활동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Okay. So I was asking because like Eungi has the vocals and everything, and I feel that he would want to do some type of like more of a singer comeback instead of just musical stage. And he said he would love to. He has actually a lot of ideas that he would like to do if he was able to go back into to do a music or and put out an album. But he knows how much effort goes into putting an album out, and with the sound that he wants to produce and all of that, he feels it is going to take time, and right now in his musical career he feels that he's just not able to juggle that time because he's focusing so much on his current career. So it never say never, but because he would love to do it, but it never it's not going to be like right this moment. 그렇죠?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 알고 싶다 그 컴백.
1: 아니 근데 저희가 사실 이렇게 같이 살게 됐던 이유도 저희가 프로듀싱 팀을 같이 하고 있어요.
2: 맞아요.
1: 그래서 가사를 쓰고 제가 노래를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3: 그래도 꽤 빨리 볼 수도 있겠는데요?
1: 네.
3: 오케이.
2: 저는 이제 태호 형이 저한테 곡을 좀 써주면은
3: 할 수 있다.
2: 네, 저는 할 수 있는데
3: 어차피 태호 형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2: 네, 태호 형이 곡을 안 써주네요, 여러분.
3: 오케이. 우리 이제 DM 많이 보내요. 우리 태호 씨한테 다음 또 라방 키면 이제 또 곡 안 주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2: 그래.
3: 압박 주면 되죠, 뭐.
2: 그래.
3: 오케이.
1: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So they're actually the reason why they started living together is because they are starting to produce together. It looks like that Eungi's really good with lyrics, and Theo's been really buckling down with music. And Eungi's like, yeah, if Theo just gives me a song, he would be able to release the music if he could. 두 분 우리 어떡하죠?
2: 왜요?
3: 제가 이 얘기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태호 씨?
2: 아, 벌써. 싫어요.
1: 벌써. 그렇죠?
3: 아니, 은기 씨가 아까 처음 들어왔을 때 엄청 쑥스러움 많으셨는데 말이 이렇게 많을 줄 그러니까. 몰랐어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1: 수다쟁이요, 수다쟁이.
3: 그러니까 두 분 어땠어요 오늘? 특히 은기 씨 오늘 처음이셨는데
2: 네.
3: 어땠어요?
2: 아, 또 이제 오랜만에 또 이렇게 왔잖아요.
3: 아, 갑자기 부끄러워요?
2: 아, 제가 생각보다 너무 부끄럼도 많고 그리고 낯도 많이 가려가지고 이게 처음 저는 초반이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또 너무 잘 이렇게 이끌어 주셔가지고 되게 재미있게 그리고 또 다양한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특히 밸런스 게임이 저는 이런 질문 너무 참신한 질문들이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재미있게 한 것 같아요.
3: So he was really shy, and he says that it's really hard to kind of get close to somebody in the beginning, but he said it was a lot of fun today. He really loved the balance game questions because he was like, "What are those?" But yeah, he said he had a lot of fun through and through for today. 태호 씨는 뭐 재밌었죠?
1: 네, 저는 또 일단 또 룸메고 팀이고 워낙 또 친하다 보니까 이 은기랑 같이 우리 K-POP인을 같이 나온 것만으로도 너무 좋고 저희가 곧 팬미팅이 있어요.
3: 네, 언제예요?
1: 네, 6월 28일.
3: 6월 28일.
1: 둘이 이제 팬 콘서트를 하거든요.
3: 네.
1: 그때 꼭
3: okay.
2: 오세요.
3: 네. Okay, so they're having a fan meeting, a fan concert on the 28th of June. So get ready for that. And of course, Teo had a lot of fun, and he's really happy that he was able to come on the show with Eungi today. So we're gonna say goodbye today with Hongi's track of 어떤 마음, dear, as our last track for today. Thank you for joining us, and we will definitely see you next time. 다음에 봐요. Bye.
2: 안녕.

0: Bravo. That is 조은생.
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0: He says hello. Thank you very much.
1: 아,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나쁜 새 아닌 좋은 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Hello, hello. She says hello, everybody. My name is singer-songwriter 조은세, which means a good bird, not a bad bird. 나쁜 새 아닌 좋은 새라고 하십니다.
1: 네, 맞습니다.
0: 환영합니다.
1: 안녕하세요.
0: 편하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아, 여기 너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채널이었어서 제가 너무 아껴보던 채널이었어서 여기 이제 제가... 나오는 게 되게 기쁘고 영광이고 그렇습니다.
0: She says she's been a long fan of Arirang Radio, the channel itself, and she finds it very unreal to be sitting here in the studio, being here with us today.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1: 어, 안녕하세요. 진짜 너무 너무 좋아하는 채널이고요. 이곳에 또 제가 짧은 시간이나마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됐는데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She says it's going to be a very short session here, but she would love you all to enjoy the music and the performance. And she says, please have fun listening to the songs. 바로 다음 곡 준비되셨을까요? 아니면...
1: 아, 네네. 다음 곡 짧게 또 소개를 드리자면 이어서 두 곡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곡은 감사하게 또 유명한 곡을 리메이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이... 차에서 들어주시면은 또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고 퇴근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여우야라는 곡 들려드릴 거고 이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 중에 제 곡 중에 하나인데요 숨바꼭질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솔직해지자 마음을 담은 노래여서 퇴근길에 이렇게 따뜻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All right, she says she will be singing two songs back to back, everybody. The first track is called Yo-Ya, Lady, Rain, and Night. She says that she had the opportunity to cover and remake a very well-known original song. And she says that whether you're tuning in from a car or anywhere else, please sing along to the song. And the song right after that will be called 숨바꼭질, Hide and Seek Again by 조은세. She says it's one of her favorite songs. And she's like, the message is all about being honest. Let's be more transparent and honest about ourselves. And she says, please enjoy the tune.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지금 조은세 화이팅! 이라고 외치고
1: 화이팅,
0: 계십니다.
1: 감사합니다.
0: People are saying 조은세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1: 화이팅! 감사합니다.
0: 준비되셨을까요?
1: 네.
0: Alright, so two tracks back to back, everybody. Here goes Yo-Ya, Lady, Rain, and Night, followed by 숨바꼭질, Hide and Seek.

0: Beautiful, beautiful. That was two tracks back to back. 여우야, Lady Rain and Night, followed by 숨바꼭질, Hide and Seek.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Wonderful, right? 댓글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We have June saying her singing is like a lullaby, so comforting. 자장가와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1: 진짜.
0: 라는 말씀도 하시고요. We also have 은세 record saying 은세 잘한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1: 제 팬분이십니다.
0: Oh, it's one of her fans. She says, "Oh, 너무 목소리가 예쁘세요."
1: 감사합니다. 진짜 이게 저도 라디오를 너무 좋아해서 전에도 이렇게 자그마한 기회들로 팬분들도 뵙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또 오랜만에 라디오를 하니까 너무 너무 기쁘고요. 앞서 들려드린 두 곡을 자장가 같다라고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제 노래를 이제 뭐 라이브나 이런 걸 할 때 켜놓고 주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따뜻한 진짜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계 전국 각각 다.
0: She says it's a message. Two songs that she sang for us. One of the listeners said it felt like a lullaby. She says, in fact, many of her fans during live sessions or any of these concert gigs or anything, when she sings these songs, many actually take a quick nap. And she's like, she sincerely hopes this becomes a comforting message in the song to everyone tuning in from all different corners and parts of the world. 어떤 분께서, your voice suits radio so much. 라디오에 너무 잘 어울리는 목소리라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진짜요?
0: Yes.
1: 언제든 너무 좋습니다. 라디오를 너무 사랑합니다, 저는.
0: She says she's a huge fan of radio. She says thank you for the lovely compliments. 리허설 이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이어서 또 들려드릴 곡은요. 제가 되게 아끼는 곡들로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곡은 동백꽃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을 다들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가사 중에 함께라는 꽃을 피우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꽃이 이렇게 펴 있었는데요. 그게 되게 이게 함께라는 가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꽃을 서로 피워보는 세상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들려드렸고요. 사실 이 곡은 겨울에 잘 어울리는 곡인데 이제 슬슬 여름이 또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금방 지나간 겨울인데도 그리워질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들려드릴 거고요. 이어서 또 그림자라는 곡 들려드릴 건데 그림자라는 곡은 제

0: Bravo! That was two acoustic performances, everyone. 동백꽃 Camellia Flower followed by 그림자 Shadow. 정말 정말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Beautiful tune indeed. You're tuning into the archive with Yohani and our special guest 조은세 blessing us with her amazing musicality today.
1: 네.
0: 댓글이 정말 많이 올라옵니다. 정말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지금 beautiful singing is one thing. Can we look at her soothing guitar playing to 기타마저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라고 말씀하시네요.
1: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또 기타를 잡게 된 이유가 부모님이 또 기타를 너무 사랑하세요. 음악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 기타도 아빠한테 물려받은 기타거든요. 그래서 연주할 때마다 좀 뭔가 사명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음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는 늘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서툰 사랑을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툴다라는 표현이 좀 뭐랄까 완벽한 인생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의 순간을 좀 담고 싶은 노래를 하고 싶다 생각을 해서
0: Awesome. She says this guitar too was a gift from her parents. Her parents used to play the guitar. They handed it down to 조은세. She says that's why she has a sense of mission whenever playing the guitar. And also she's mentioning out that she presents herself as somebody who sings of unseasoned love. After all, life is very imperfect and she wants to capture those small imperfect moments and deliver it through music. 저희 마지막 곡 남겨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마지막 곡. 벌써 마지막 곡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 곡은 흔적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1화가 있어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 노래가 나왔을 때 당시에 택시에서 이렇게 기사님한테 이 노래를 불러드렸어요. 그런데 기사님이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걸 이제 SNS에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저한테는 아직도 되게 기억에 남는 곡이고 뭔가 노래말처럼 진짜 흔적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감사한 곡 중에 하나입니다. 가사 중에 내 흔적을요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다들 들어주시면서 오늘의 흔적을 또 새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0: Okay, she says the final tune she's going to sing for us is called 흔적. And she says this song, at this one point, she sung it for a taxi driver in the taxi. And the taxi driver really loved it. She captured it in a video and shared online and that went viral. And 흔적 in English, everyone, the official title is Return. But if you directly translate, it means traces. She says through this song, she hopes that you'll be able to capture those traces of today and Please enjoy the song she just said. 마지막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0: The final tune, here goes 흔적 Return.

0: Bravo! Yes, everybody, that was Cho Eun-sae joining us here at the Archive for the Rehearsal Corner today. Wow! That was wonderful, wasn't it? The final tune, that was 흔적, returned by Cho Eun-sae. Fantastic song.
1: 감사합니다.
0: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제 리허설 했으니까 공연 시작할까요?
1: 그럴까요?
0: The rehearsals has ended, so maybe we should just jump straight into the concert now. 아니 목소리가 너무 예쁘십니다. 정말.
1: 감사합니다.
0: 진짜. 제가 이 목소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조금 시적으로 가도 될까요?
1: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0: 되게 안개꽃 같으세요.
1: 어머 세상에.
0: 어머 세상에. I was trying to find a metaphor to how I can describe her voice. And it really reminded me of the flower called baby's breath. 영어로는 심지어 아기 숨결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1: 적어가겠습니다.
0: So I'll jot it down, she says. 아니 정말 이렇게 뭔가 저희가 늘 꽃 살 때 막 화려한 꽃만 찾지만 저는 가끔 안개꽃만 살 때가 있거든요. 그 안개꽃이 주는 그 포근함이 어디 비교할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목소리이신 것 같습니다. 정말.
1: 진짜 감사합니다.
0: Whenever I buy flowers, I sometimes buy roses and stuff like that. But baby's breath, like it's such comforting and welcoming flower. And her voice really did remind me of that. 다시 한번 오늘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0: 자, 저희가 오늘 정말 노래를 너무 멋지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인터뷰 시간 10분밖에 없어요. We have 10 minutes for the reactions. 허들로 한번 해볼까요?
1: 네네네. 너무 좋습니다.
0: 자, 제가 상상한 것과 다르게 굉장한 밤샘러라고 들었습니다.
1: 아, 네.
0: 제가 지금 듣기엔 굉장히 막 오전 막 6시쯤부터 움직일 것 같은 그런 상쾌한 느낌이 너무나도 지금 느껴지거든요.
1: 네.
0: 근데 실제로 그렇게 저녁형 인간이세요?
1: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네. 좀 뭐랄까 새벽에 생각이 좀 많이 나기도 하고 새벽에 기타를 잡게 되기도 하고 뭔가 낮에는 연습 같은 느낌으로 잡게 되지 뭔가 생각을 표현하는 느낌으로 잡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새벽에 기타를 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좀 가끔 이제 라이브도 하기도 하고 소통도 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팬분들이 제발 주무시지 마세요라고 하기도 네. 해요. 그래서 전 새벽에 시간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좀 안개꽃 말씀해주신 그런가구나. 거랑도 좀,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0: Awesome. Unlike my expectations, she is a definite night owl. She says when it comes to practicing music, she does it in the afternoon and all that. But when it comes to songwriting, she loves to stay up late at night, hold her guitar, and follow her inspirations. And that's when she also does a lot of social live sessions. And the fans always tell Eun-sae right here, saying, please don't go to bed. And that's why she really values the late night time. Just about late night to dawn, she says. 그럼 평소에 몇 시에 주무세요? 실례가 안 된다면? What time do you go to bed?
1: 때때마다 다른데요. 네. 보통은 2, 3시.
0: Okay.
1: 네.
0: So around 2, 3 a.m. that's when she goes to sleep.
1: 네.
0: 자, 아까 전에 기타 얘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기타에 네. 되게 사인이 많아요, 지금.
1: 아, 이거는 네. 여기 보고 계시는 팬분 중에 한 분이 네. 제 사인 스티커를 만들어주셨어요.
0: 아, 와우, 오케이.
1: 여기다 붙여야겠다 싶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붙여놨고요.
0: Okay, so one of the signatures that you can see on the guitar is a sticker of her own signature that one of her fans gifted her. She just sent a love post right there, zooming in right there. 자, 그리고요, 그 밑에는요?
1: 밑에는 제가 이제 싱어송라이터를 꿈꾸면서 가수 로이킴님을 되게 존경했는데
0: 네.
1: 로이킴님 사인입니다.
0: What? When she dreamt of becoming a singer and a singer-songwriter, she really looked up to Roy Kim, and that's actually a signature from Roy Kim. 한 번만 들어서 보여줄 수 있으세요?
1: 네.
0: So that is the guitar close up, everyone. Right there, the one on the top, that's Eun-sae's signature. One on the bottom, that is Roy Kim's message. 굉장히 뜻깊었을 것 같습니다.
1: 네, 너무너무 꿈을 이루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었고요. 워낙 너무 좋아하는 가수님인데 또 이제 노래를 커버하고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써주셔서 너무 감사했었어요.
0: She said that meeting him in person and getting an autograph that really felt like a dream because she really, really loved the artist Roy Kim. 자, 아까 기타 얘기해 주시면서 부모님께 물려받은 기타라고.
1: 네, 맞습니다.
0: It's a guitar that was passed down from her parents. 부모님도 음악을 하세요?
1: 네, 뭐, 아버지가 기타리스트셔서.
0: Her father's a guitarist. 네.
1: 그래서 옛날 노래들을 너무 좋아하고 네. 그래서 그 이제 제가 이거 스포해도 될진 모르겠는데 네. 이 마지막 곡에 나오는 네. 이제 그 이 공 이 이 방송이 끝나고 나오는 노래 이름이 어둠이 내린 거리라는 해바라기의 노래예요. 네. 스포해도 되나요?
0: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1: 이 노래를 제가 골랐는데 이 이유가 제 아버지가 해바라기라는 옛날 포크 밴드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 밴드로 저희 부모님이 이제 만나게 되셔서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0: 아, 영화 한 장면이네.
1: 네, 그래서 사실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 아버지가 부르는 이 버전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뭔가 너무 화려하고 너무 볼 게 많은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눈 감고 듣기 너무 좋은 곡이어서 골라봤어요.
0: Awesome. Again, her father is a guitarist. And today for the last song of the episode, she chose out a track called 어둠이 내린 거리, Street Where Darkness Has Fallen by the folk band called Sunflower. Apparently, her parents were both a huge fan of this band, and that's how they actually met. So it holds a very romantic story. And she says, in this fast-paced world, it's the perfect song to sit down and kind of slow down and relax a bit. 은세님 음악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 그런 힘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그 더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So many, I'm saying her music also has the power to slow time down. Awesome, awesome. 저희가 보니까 실제로는 어머님이 처음에 기타 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셨다는
1: 네,
0: 얘기가 있던데.
1: 맞아요. 지금 제 손을 보면 네. 지금 이렇게 막 이게 보일라나?
0: 굳은 살이죠.
1: 네, 이게 이렇게 막 까져 있고 이런데 이게 막 제가 기타를 엄청 잘 치진 않지만 네. 기타 치는 것 자체가 이렇게 굳은 살이 백이다 보니까 여자의 손에 좀 예쁘면 좋겠다, 상처가 안 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서 안 배웠었어요 원래는. 근데 대학교 들어가고 노래를 하다 보니까 기타를 잡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막 이렇게 뚱땅뚱땅 쳐보고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됐네요.
0: 독학하신 거네요.
1: 네. 그리고 또 잠깐 배우기도 하고 네. 처음엔 막 이게 뭐지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0: At first, her mother was very against the idea of her playing the guitar because when you play the guitar, you get callus on your fingers. And her mom really wanted her to have like nice, soft hands. But later on in college and everything, she suddenly wanted to play the guitar and she taught herself how to play and then took small lessons here and there. And right now she is a guitar playing singer, songwriter. 그때 안 잡으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기타 잡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I'm so thankful that she ended up deciding to play the piano. 저희가 이제 조은사님 얘기하면서 팬분들과의 그 친목이라 할까요?
1: 네.
0: 되게 친하게 잘 지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그 편지 같은 것도 다 보관하시고
1: 집에 다 있어요. 이만큼.
0: 우와.
1: 진짜 너무 감사하고 저 진짜 얼마 전에도 꺼내서 읽었어요. 2년 전에 받은 거.
0: 뭉클하겠네요. 그런 거 보면.
1: 너무 뭉클한 거예요. 감회가 새롭고 이런 사랑이 있다고? 이런 종류의 사랑이 존재한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늘 뭔가 아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더 열심히 잘 하게 되는 것 같고 얼른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자리로 팬분들도 인사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또 좋은 노래들 많이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항상 제 팬분들 이름이 좋은 세상이에요.
0: 아 너무 이쁘네요.
1: 네, 진짜 좋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서.
0: Okay, so she's very well known to have a very close relationship with her fandom. The fandom's name is 조은세상, which also is pronounced as 조은세상, meaning good, nice, kind world. And that's what she wants to create all together through music for everyone to have a very good life as a community, healthy community and everything. She even keeps every single handwritten letter that the fans gift her. She holds it in a box. Even recently, she read it, went back to read it, felt emotionally overwhelmed, thanking the fans and being impressed by the love that they are giving her. 아, 저희가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마무리가 다 돼갔습니다 벌써.
1: 오, 벌써.
0: 아쉽지만 그 뜻은 또 다음에 또 오시면 할 얘기가 너무 많을 테니까 불러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가시기 전에 저희 이제 앞으로 혹시나 발매 계획이나 네. 뭐 공연 계획이나 혹시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저 이제 또 새로운 곡들 계속 작업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또 나올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뭔가 또 저에게는 이렇게 이런 음악을 사랑해온 저에게는 또 다른 뭔가 새로운 변신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정도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6월달 그리고 7월달 넘어가면서 또 다양한 공연들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Okay, she is saying currently she's under production for the new album aimed for the latter half of this year. She says, although she has played a lot of acoustic-based tracks, this new drop could be a big transformation in terms of her musical career. So please, everyone, look forward to that. And she also says, during the month of June and July, there will be several gigs and concerts here and there. So please go ahead, follow her social media and send her your love and support. 이참에 저희 인스타그램 주소 한번 공유해 주시죠.
1: 아! 이거 골뱅이 J-O 언더바 E-U-N-S-A-E 라고 치면 나옵니다.
0: Awesome. Her Instagram handle is J-O underscore E-U-N-S-A-E. So go ahead and please support her, everybody. 자, 오늘 진심으로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1: 네.
0: 앞으로 가시는 그 음악적 길에 오늘의 이 리허설이 큰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고
1: 네,
0: 저희도 그 안개꽃 같은 목소리 열심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letting you off, everybody. Again, she blessed us with so many incredible tracks. Go ahead, check her discography, listen to it. Hopefully some of the songs will fly straight into your playlist. And I'm saying thank you very much for blessing us with that baby's breath flower-like voice. We'll make sure to get back her in the studio in the near future. Final track is her father's and her favorite track, everyone. 아버님과 또 조은세님의 최애곡이 될 수 있겠죠. Track is called 어둠이 내린 거리, Street Where Darkness Has Fallen by 해바라기, Sunflower. The archive is made by producer Kang Min-ung, writer A-John, and DJ Yohan Lee. Of course, joined by our special guest today, 조은세. We'll be back tomorrow at 4 p.m. KST, so please meet us there. And thank you for tuning in. 저희 하나 둘 셋 바이바이 같이 할까요?
1: 네.
0: One, two, three.
1: Bye-bye.

0: Get ready to dive into the best of K-pop and Korean culture right here on Radius.
1: It's time to kick off the second hour, and the main segment for part two is going to be Meet You Up. And yes, you got that right. That means we're going to be joined by a special guest tonight. We're going to be joined by a legendary singer-songwriter, or should I call him one-man band from now on. We're joined by Soran. Welcome!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Yeah! Nice to meet you.
1: Welcome
2: I'm Soran.
1: Welcome back, sir.
2: It's been a long time.
1: I know, right? It's been a year. 벌써 1년이 됐어요. 아니,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뭐지? 간단하게 네. 코멘트 몇 개만 좀 읽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e're going to go through a couple of comments on YouTube and we're going to proceed from there.
3: 마이크 언제 키려나?
1: Oh, I wonder when they're going to turn on the microphone. We did.
3: 한글 써도 되나 싶어요.
1: Of course you can use Korean. 한글 써도 됩니다.
3: 됩니다. And? Welcome.
1: Welcome, welcome, welcome.
3: Well, 상하이에서 듣고 계세요.
1: Oh, wow. Listening from Shanghai. Welcome to the show.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아니, 어쨌거나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혹시나 이 완벽한 레전더리한 영배님을 모르실 수도 있는 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Could you introduce a little bit about yourself just in case we're joined by a person who's not familiar with you?
3: My name is 영배.
1: Yay!
3: First name is Go.
1: Last name is Go.
3: Ah, last name is Go. I'm sorry. First name is 영배. Last name is Go.
1: Okay.
3: And my band name is 소란.
1: Yes! And?
3: I like music.
1: Yes! Guys, he's trying to sound humble there, but he's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legendary figures from South Korean music industry. 아니 한국 음악 산업에서 사실 정말 레전드 중에 한 분이세요. 오늘 오신 분. 그냥 되게 겸손한 분이시고 지금.
3: 제가 사실은 네, 음악을 네. 만들고 네. 연주하고 네. 뭐 이렇게 앨범을 내고 네. 15년 정도 활동을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려다가
1: 아, 오케이.
3: 오, 이거 큰일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급하게 막았습니다.
1: Okay, so 네. He was originally planning on saying, well, I can't believe it's already been 15 years since I made my official debut. I'm a musician, singer-songwriter who's capable of self-producing and I've been releasing so many albums in my career.
3: 이렇게 and 말하고 싶었습니다.
1: This is how I wanted to say about me. 아니, 근데 그 1년 사이에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We got a lot of catch-ups to do.
3: 그 저 지난번에 네. 저희 이제 멤버들과 함께
1: 그니까요.
3: 여기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 사이에 멤버들과

0: 즐겁게 하는 마지막 앨범을 발표하고 마지막 콘서트를 지난 1월에 하고 1인 체제로 변화를 가지고서 또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1: Okay, the last time when I was on this show, I was with the members. We recently released our last album as a bander, and later we rebranded into one man band version of Soran. And tada, I've been continuing on in, with my career.
2: 그렇다면 이제 좀 1인 밴드가 되신 다음에. 네. 어떤 게 좀 달라졌나요?
1: What has changed for you after you rebranding the band into a one-man one?
0: 저도 워낙 이제 네. 그거에 대해서 공지를 미리 하고 네. 생각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꽤 몇 달이 있었기 때문에 네. 어떨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 예상외로 즉흥적인 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 예를 오케이. 들면 갑자기 우리 야 이런 거 공연 갑자기 해보자. 아. 우리 버스킹 할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예전에는 우리가 모여 있으면 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
2: 그러니까요.
0: 근데 지금 혼자니까 연주자들을 섭외해야 하고 다 준비. 셋리스트도 그냥 즉흥으로 짤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다 미리미리 해야 되고.
2: 와.
0: 이게 생각보다 제일 다르더라고요.
2: 아, 그 이게 약간 지금 듣는 입장에서 그리고 소란이라는 역사를 제가 지켜본 인물로서 에이. 약간 좀 슬프게 다가오기도 하네요.
0: 그럴 수 있죠.
2: 에이,
0: 저도 되게 의외로. 느껴지는 부분이었고 슬프기도 한 부분이었어요.
1: Oh my, I kind of got emotional there after hearing what has changed after the rebrand. He said, I become more less impulsive compared to back when I was still a part of a band. For example, I stopped planning on impulsive busking events or concert because now as a solo artist, I can't produce the band sound by myself. I have to arrange everything in advance. So I kind of became more of a discreet figure than I was in the past.
2: 자, 그렇다면 이제 원맨 밴드 바뀌시고 이제 또 대만 첫 단독 공연까지 하셨어요.
0: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1: You did. So you held your first solo concert in Taiwan recently.
2: 어떠셨나요?
0: 사실 네. 외국에서 공연을 해본 적은 몇 번 있었는데 네. 이렇게 단독 콘서트로 해본 건 처음이었어서
2: 그러니까요.
0: 사실은 걱정이 더 많았거든요.
2: 아, 오케이. 네.
0: 그쪽에서 이렇게 해보자고 네. 제안이 왔을 때 네. 진짜 거의 거절할 정도로
2: 아, 그 정도로요?
0: 대만에서 뭘 한 적이 없으니까 네. 근데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네. 용기를 주셔서 간 거예요. 네. 근데 생각보다 아시겠지만 대만이 케이팝의 인기가 대단하고
2: 아 그렇군요.
0: 네. 심지어 또 대만이 좀 특별한 게 되게 다양하게 좋아하세요. 한국의 음악들을. 밴드 음악도
2: 오.
0: 힙합, 아이돌 전부 다 이렇게 다양하게 좋아하셔서 이런 인디나 밴드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2: 아.
0: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대만 관객분들이 와주셔가지고 되게 놀라고 너무 좋았었어요.
1: Oh my. So at first I was really nerve-wracked before accepting the job to throw a solo concert there because yes, I have performed a couple times in the past at a foreign country but not the level of solo concert. But one of the staff members who offered the concert said, I think it's going to be fine. He took the job eventually and went there and luckily the Taiwanese are the music enthusiasts in Taiwan. They have this wide variety of music that they enjoy on a daily basis. So yeah, it turned out better than he expected.
2: 그렇다면 그 중에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나요? What was the most memorable thing happened during the concert?
0: 아무래도 네. 그 제가 언어가 이제 어려우니까 몇 마디 준비도 해가고 그다음에 AI로 번역해서 이렇게 들려드리기도 하고
2: 아 이거 완전 소란 느낌인데요 진짜 엄청 귀엽잖아요 되게 이런 게
0: 이렇게 틀어서 네. 들려드리고 네. 했는데 네.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2: 그 정도로요?
0: 알아들으세요 한국말을
2: 진짜요?
0: 그래서 제가 제가 혹시 말하는 게 너무 빠른가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냥 말하라고
2: Oh my!
0: 거의 알아들으시더라고요.
1: Wow, that's very impressive. So he said, you know, I was worried the most about the language barrier. Of course, I prepared a couple of phrases before going on stage in Taiwanese, but and I also utilized AI Asian to do the real-time translation while I was on stage. But the crowd there were like, we know how to speak Korean. Don't you worry about a thing. You just keep doing your thing in Korean. It's just fine. And he got genuinely surprised by the reaction. Well, thank you.
2: 자, 그렇다면 근데 이제 또 이런 콘서트가 있어요. 고영배's Simsuman Dopamine 중독 치료 concert.
1: So it translates to mild cure for dopamine addiction concert. 고슴도치콘 hedgehog concert.
0: We need detox.
1: Okay.
0: Yes.
1: Detox from what though?
0: Dopamine.
1: Dopamine. Okay.
0: Yes. 굉장히 많은 한국인들 그리고 네. 전 세계인들이
2: 맞아요.
0: 중독되어 있습니다.
2: 맞아요.
0: 저도 어느 날 자각을 했어요. 샤워할 때 네. 샤워 부스에 이렇게 붙여놓고 해요.
2: 저도 그래요.
0: 그래요?
2: 나도 그래요. 저 맨날 영화 틀어놔요.
0: 그래서 아 이게 맞나? 그 네. 정신을 차려보니까 네. 샤워할 때도 틀어놓고 머리 말릴 땐 들리지도 않는데도 그냥 틀어놓고
2: 그니까요.
0: 차에서도 틀어놓고
2: 맞아.
0: 생산성도 떨어지고
2: 맞아요.
0: 이거를 좀 치료해야겠다 해서 도파민 요소를 좀 제거한 콘서트를 한번 하자.
2: 오!
0: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치료되자. 라는 공연을 기획하게 된 겁니다.
1: Interesting. So he found it real serious when he realized that he's been on his cell phone the whole time, even when he's taking a shower, even when he's drying his hair. He was just blankly staring at the cell phone, doing nothing. And he later thought it was kind of counterproductive. He wanted to break free from this dopamine-addicted version of himself. Thus, he came up with this idea of throwing a concert under the concept of curing people who's addicted to dopamine. But how are you planning to do so though? 근데 콘서트에서 어떻게 하면 도파민을 치료를 할 수가 있나요?
0: 그게 이제 모든 걸 역으로 생각해야 돼요.
2: 오케이.
0: 일단 입구에서
2: 저 역으로 생각한다고요? 네.
0: 모든 거를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2: 오케이.
0: 입구에서 에? 관객분들의 폰을 다 걷어요.
2: 되게 좋은 생각이신데요, 그거? 너무 여태까지 그 생각을 한 번도 못 했지 난.
0: 왜냐면 우리가 네. 지금 제일 도파민을 쉽고 강렬하게 얻는 곳이 폰이니까 네. 그래서 그걸 걷어요.
2: 네.
0: 대신에 벽에 볼 게 없으니까 네. 제 사진 같은 걸 크게 여기저기 붙여놓고 발도 지압할 수 있게 이렇게
2: 우와.
0: 이렇게 해두고
2: 아니 잠깐만 지압판을 깔아놓으실 거예요?
0: 그러려고요. 포토존 앞에 지압판을 좀 깔아놓으려고.
2: 말도 안 돼. 너무 획기적이다 이거. 네.
0: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좀 제한하고 네. 공연도 슴슴하게 자극적이지 않게 네. 노래들도 예를 들면 키나 네. 템포를 좀 낮춘다든지
2: 오~ 네,
0: 원래 풀밴드 사운드였던 네. 거를 조금 잔잔하게 한다든지
2: 오 이거 대박인데요 이거는? 네,
0: 그리고 박수, 함성 다 하지 않고
2: 연극처럼 하시는군요 네,
0: 왜냐면 좀 지루해야 네. 생산적이 돼요
2: 오 마.
0: 우리 같이 지루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2: 그때 퍼포머도 지루한 걸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0: 제 이제 목표는 내일부터 3일간인데 네. 한 번이라도 노래 부르다 잠드는 게 제 목표거든요. 개인적인 목표. 이걸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2: 우와.
0: 그 정도로 완전히 저도 치료를 목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 Oh my, thank you. So in order to throw a concert made for people who's addicted to dopamine, I had to think outside the box. So a couple of things I'm going to be doing for this show. First off is on their way to enter the venue, I'm going to take away all their cell phones in advance of the show. And I'm going to be installing massage floor on the in front of photo wall so people can massage themselves just by walking on top of it and I'm not gonna allow the crowd to do any kind of reactions while I'm performing for example the clapping or the cheering or even the chanting just for us to have a boring time together because becoming boring is the true way of being more productive in life according to him
2: 아 진짜 와 근데 진짜 너무 참신해가지고 지금 I thought that was really like innovative 아 진짜 대박 혼자 생각하시는 거 Did you think about it all by yourself?
0: 제가 가끔씩 네. 팬분들하고 라이브 방송 인터넷 네. 스트리밍을 하거든요
2: 네.
0: 거기서 이렇게 농담하다가 네. 같이 이제 아이디어가 이렇게 나온 거죠
2: 아, 와.
0: 그래서 그 자리에서 메모장 켜고 계획을 막 작성하고 어떤 팬분은 아이디어도 막 주시고
2: 와 대박이다 네. 진짜 So he's been trying to come up with this idea alongside the help of the Soranos his fans while he's doing the live stream 아 어쨌거나 고슴도치가 영어로 뭐지 해지호그
0: 해지호그?
2: 네 hedgehog
0: 어 나 몰랐어
2: H-E-D-G-E-HOG
0: hedgehog
2: yes 오. 그래서 hedgehog concert 해요
0: hedgehog concert
2: 그래서 그러니까. 어디서 벌어지는 콘서트일까요? 베뉴가 어디예요?
0: 연남동에 있는 한 카페 겸 문화공간 아주 작은 곳에서
2: 이름이 네. 뭔가요? 거기가?
0: 연남장이라고
2: 들어봤어요 네. 네.
0: 거기에서 이렇게 하고 사실 너무 이제 이거를 하는데 막 수백 수천 분을 모시고 할 수는 없잖아요 폰을 어떻게 다 거듭이요
2: 그렇죠.
0: 소규모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못 오셔서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1: Oh, right. So that's gonna be held at a small venue. Since I can't take away hundreds of cell phones from the audience, I decided to keep it minimal at a cafe and a multi-complex called 연남장. Mm-hmm. It's gonna begin tomorrow, and it's gonna go on for 3 days straight. So if you have time, who's residing in South Korea, it might be a great idea to pay a visit to his concert.
2: 꼭! 꼭 여러분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나 서울 방문 예정 있으시면 연남장 내일부터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공연을 보는 내내 맨발이어야 되나요?
0: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제 신발 네. 벗고 지압을 하시면 되고.
2: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Alright, so I thought you had to watch the show bare feet the whole time, but turns out it's only the time during the time when you're doing the massage mm-hmm. on the floor.
2: 자 그렇다면 이제 콘서트 기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이미 많은 걸 알려주셨지만 네. 이런 게 더 좋을 거다 하시는 게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s there anything else you would like to like, promote more about the concert, sir?
0: 제 생각에는 네. 이제부터 남은 거는 네. 실망뿐이에요. 이게 이제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네. 뭐 봐라 이게 뭐냐 실망하실 일이 더 많을 거고.
2: 와.
0: 그리고 이미 지금 너무 많은 원망과 네. 그 죄송함을 지금 다 막 교차되고 있어요. 못 오셔서 그래서 이거는 잊으셔도 돼요.
2: 와.
0: 이 해프닝입니다. It's just happening, you know. 와. 그래서 못 오신 분들은. 새로운 콘서트가 기다리고
2: 있어요. 아, 오케이.
0: 오늘 공개됐어요. 진짜 어, 콘서트.
2: 아 진짜요?
0: 해지어 콘서트는 네. It's just event.
2: 아 그렇군요.
0: Yes.
2: Alright. 그러면 진짜 콘서트는 또 언젠가요?
0: Real concert is coming.
2: 아 오케이.
0: 7월부터 아, 오케이. 7월에 네. 2주 동안 네. 제가
2: 2주나요?
0: 네, 저희 그 매년 해오던 소극장 공연이 있어요. 원래는 봄마다 했었는데 네. 올 봄에는 못하고 올해만 여름에 하려고 퍼펙트 데이라는 콘서트가 이제 곧 찾아옵니다.
2: 와, 이거 제 꿈인데 진짜. 와, 너무 멋있어요, 진짜.
1: So he said we had this annual gig going on usually are held during the spring season, but this year I'm going to host it during the summer. It's called Perfect Day Concert. It's going to last for 2 weeks and it's going to held sometime around July. So stay tuned to his official social media, everyone. Anyway, with that we're going to speak about his recent digital single album Delivery.
0: Oh.
2: 아니 이거 개인적으로 제가 설명을 봤을 때 주문하신 세, 뭐 음악 나왔습니다. 맞아요, 이렇게만 맞아요. 써 있었는데 맞아요. like on the description on this song it only said here's the music you ordered. What is this about? 이게 무슨 뜻인가요?
0: 말 그대로 그 배달 어플로 네. 맛있는 음식 시켜 먹는 그런 얘기인데.
2: 아.
0: 집에서 이렇게 같이 놀다가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됐는데 네. 네가 진짜 행복해질 만한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 주문해놨다.
2: 아...
0: 그게 지금 오고 있으니까 집에 가지 말고
2: 아...
0: 이거 먹고 더 놀자. 이런 아... 내용을 담은 노래입니다.
1: Okay, turns out the description, what was on the description was the core message he wanted to share through the song. It's about these couple of buddies hanging out at a friend's house, having time of their lives, and once the time for them to leave, one of them all of a sudden says, I ordered something real special for you guys to enjoy, so why don't you hang a little bit longer? That's the core message for the digital single Delivery.
2: 개인적으로 이게 진짜 어땠는지 너무 궁금했던 게 많았던 앨범이에요.
0: Oh, yeah.
1: First off, there's more than 50 people participating in releasing just a single album. On the credits,
2: 크레딧에 사람이 일단 50명이 넘게 적혀 있어요. 진짜 엄청 대규모 작업이고 그리고 제가 너무 가고 싶었던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셨어요.
1: Oh. You recorded this song in the studio that I really wanted to visit.
0: Oh.
2: 그거 경험 어떠셨나요? Like what was it like working on your music
0: 되게
2: there?
0: 좋아하실 만한
2: 맞아요.
0: 헤리티지가 있는
2: 그러니까요.
0: 오래된 스튜디오라서.
2: 네.
0: 근데 저는 거기서는 사실 레코딩을 몇 번 해본 적이 있었고
2: 네.
0: 사실은 새롭게 지금 저희 연주를 도와주고 있는 친구들과 네. 한 번에 약간 그 완전히 동시에 하진 않았지만 네. 다 같이 바로 녹음하는 방식으로 드럼 치자마자 바로 베이스하고 바로 기타 녹음하는 방식으로
2: 너무 재밌으셨겠다 네. 진짜로.
0: 그래서 그런 경험이 좀 새로웠고
2: 네.
0: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혼자가 되었다 보니까 네. 계속해서 여러 뮤지션들과 협업을 좀 해보고 있는데 네. 송성경이라는
2: 네.
0: 네.
2: 키보디스트 분이시죠 네. 그분이
0: 영어 이름 바이블송이겠네요.
2: 잠깐만요.
0: Holy Bible Song 님께서 네. 예, 어레인지를 편곡을 네. 해주시고 건반 네. 연주도 해주셨는데 네. 또 연주자들끼리의 어떤 소통 있잖아요.
2: 그러니까요.
0: 그 전문 네. 세션 연주자라고 우리가 네. 말하는 그분들의 소통을 지켜보고 이렇게 겪어보는 것도 되게 재미있었어요.
1: Oh, 네. All right. So after rebranding my band into a one-man band, I've been

0: listen to this song and we'll be right back to continue our conversation about his career. 준비하실 시간 편하게 가지셔도 됩니다.
1: 어, 다 됐습니다.
0: 아, 정말요? 네, 알겠습니다.
1: I'm ready.
0: All right, let's have a listen. We have Delivery live in the studio by Soran. Enjoy.

0: I felt the dopamine rushing through my veins. That was delivery by 소라. 아니 도파민을 갖다가 치료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도파민이 빡빡빡 더 돌아요. 지금 라이브를 듣고 있으면. 근데 그 고슴도치 콘에서는 이거에 또 다른 버전도 들을 수가 있겠네요.
1: 이런 거는 네. 이제 그 제거 대상이죠.
0: 아 오케이 오케이.
1: 이런 게 없어요. 아니면 이걸 네. 듣더라도 네. 네. 박수나 함성을 하지 않고.
0: 아 그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 같긴 한데. 네. So he said he's going to be performing a lesser of a powerful version than this one if I were to perform this song during Hedgehog concert. Anyway, Yuhyun says encore, encore, encore.
1: No, no encore. It's dopamine.
0: 아 앵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근데.
1: No.
0: Oh, no encore is going to be.
1: 그리고 중요한 거는. 네. 어 네. After the song 네. 노래가 끝나고 나면은 네. 어 It will be 땡
0: 그 싱잉 볼을 치실 거예요?
1: 종이 울려요. 그러면 명상 명상을 잠깐 할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울려요. 그러면 종이랑 펜으로 감상을 적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0: 진짜로요?
1: 진짜로 종이랑 펜 나눠드려요.
0: 와 아, 잠깐만.

0: 가가지고 숙제를 하는 시간. 근데
1: 저도 아니, 적을 거예요. 저도 같이 적을 거예요.
0: 아니 근데 like wow. So what's gonna happen is every intermissions between every songs, he's gonna tap on the singing bowl or the bell that sounds like tung, and make people meditate. And what else he's gonna make people do is that he's gonna make people write down about how they felt about the previous song before he moves on to the next song. Wow.
2: 몰랐는데 네. 그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모 브랜드에서 네. 이런 방식으로 쇼를 했대요.
0: 진짜? 몰랐어요?
2: 그 실제로 종이랑 펜을 지급했댔나 해서. 네. 어떤 쇼를 하나 보고 나면 아, 감상을 적어라.
0: 아, 진짜?
2: 손으로. 이런 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Wow, he later found out that it was actually conducted at a fashion show from a really famous high-end fashion brand. They literally made people write down things about how, things about the what they felt after watching the new lineups during the show.
2: 놀랐습니다.
0: 진짜 재밌네요. 그 네. 앞에 이니셜만 좀 알려줄 수 있나요? 그 브랜드?
2: 그 더 R.
0: Okay. 네. The brand starts with the word the and the letter R.
2: 네. The R 해가지고 the,
0: something. 네. Okay. Well,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2: 그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0: 와, 아니 어텀님이 와 너무 가고 싶다. 감상평 적고 싶어요. I would love to write down how I feel about your live performance, and I would love to go. 어텀 씨, 갈 수 있어요. You still have chance.
2: 아니요, 요거 오지 마시고 퍼펙트 데이 오세요. 실망뿐입니다. 오시면.
0: Alright, yeah, he said, don't come to this one. Come to Perfect Day's concert. You're gonna get disappointed so much. Wow. 아니,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 파트 한번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move on to the next part. This time we have word card interview, and all he's gotta do is fill up the blanks. 자, 이제 빈칸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2: Uh-huh.
0: Alright, let's get to the first sentence. The happiest moment for me while making music was when I did this. 음악을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이 순간이에요.
2: 공연할 때마다이다.
0: Ah, when he is performing. 아. Now, on to the next one. My current phone wallpaper is this picture. 내 폰 배경화면은 이겁니다. Let's
2: 가족
0: go.
2: 사진이다.
0: Family picture.
2: Mm-hmm.
0: Now, on to the third one. The best purchase I made this year is this. 올해 산 물건 중에 가장 성공적인 소비는 이거예요. Let's go.
2: Sofa.
0: Oh my, good for you. Mm-hmm. And on to the next one. Tomorrow is... Teacher say the teacher I remember the most is this person. 내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이 사람이에요.
2: 말해도 모르실 텐데 문 교수님.
0: You won't even know who I'm talking about, but I remember Professor Moon.
2: 문 교수님, 예, 죄송합니다. 저만 아는 분이라.
0: Okay, and on to the next one. The compliment that made me happiest recently was this. 요즘 들은 말 중에 가장 기분 좋았던 말은 이거예요.
2: 신곡 좋더라.
0: I love your new song.
2: Yes.
0: On to the next one. You're currently promoting the song Delivery. If you could order delivery food from any restaurant in the world, which country's food would you want to try? I would order this food from this country. 현재 딜리버리라는 곡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소란 고영배님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음식점에서 배달을 시킨다면 mm-hmm. 나는 이 국가에 이 음식을 시킬 겁니다. Let's go.
2: Taco from Mexico.
0: Taco from Mexico. All right, thank you. Mm-hmm. Now, on to the next one. My personal way of finding the best delivery restaurants is this. 배달 음식 시킬 때 맛집을 찾는 나만의 방법은 이겁니다. Lego.
2: More popular.
0: Oh, okay. He just looks for the most popular one. 근데 이거, 아, 이거 좀 이따 돌아와야겠어.
2: Yeah, yeah.
0: Our fans are the cutest when they do this. 우리 팬분들은 이럴 때 제일 귀여워요. Let's go.
2: 홈워크를 잘할 때
0: When they do their homework well. Alright, 그렇다면 이번에 좀 많이 많이 귀여우실 것 같네요. 이번에는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 음악을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공연을 하실 때마다라고 하셨어요. 네. So you say you feel the happiest whenever you're performing on stage. 네. What was the most happiest show you ever been on? 제일 행복했던 공연은 언제였어요?
2: 이게 딱 행복했던 공연은 이제 그때그때 생각이 날 때마다 달라지는데 네. 저는 그런 자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공연으로 너무 많이 치유되고 공연으로 너무 많은 걸 얻고 있다는 거를 되게 많이 점점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불안함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업과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공연을 하면서 그게 다 사라지고 있었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껴요. 그래서 어느 딱 특정 공연이 좋았다기보다 공연이 진짜 나한테 내 인생에 너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너무 공감합니다. So he said it's really hard to pin

0: point a specific show because I now, after several years of being a musician, later realized that I have been curing myself through all the shows that I've been on, since me being a musician is all about facing depression, facing numerous like rejections. Anyway,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this.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휴대폰 배경화면이 가족 사진이라고 하셨습니다. So you say your current wallpaper is family
1: yes.
0: picture.
1: 이게 저는 제 사진을 직업 때문에 많이 보니까
0: 그러니까
1: 그래서 저 없는 그 아이들과 아내의 바다를 보고 있는 이게 일출이에요. 해가 뜨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보고 있는 뒷모습 예쁘죠?
0: Oh my, so he said, I have a lot of opportunities to look myself through pictures. Since I have a lot of pictures of myself, I decided to have a picture of the rest of the family members facing towards the other way on my phone's wallpaper. 근데 진짜 제가 한 7년 전에 어디서 누가 뭐야 음악인으로서의 롤모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형님의 이름을 말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음악에서도 성공적인데 근데 가족까지 이렇게 완 완벽한 삶이라는 게 이런 게 완벽한 삶이 아닌가?
1: 완벽하지 않아요. 그냥 애쓰는 거죠.
0: Alright, so several years back, I used to mention a lot of time when I'm asked with the question who my role model is as a musician, I always said that's Go Young-bae because he seemed like a really successful musician, but also seemed like a really successful father of a family too, which fits perfect as a perfect role model.
2: 진짜로 어쨌거나 영광입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저의 롤모델로서 훌륭한 삶을 사시니까 진짜 너무 귀감이 됩니다.
1: 아이, 감사합니다.
0: Thank you so much, man.
1: 너무 과찬이십니다.
2: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번 넘어가서 문 교수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1: 예, 예.
2: Like, who's this Moon, Professor Moon you're talking to? Talking about?
1: 제 대학생 때 전공 교수님이셨어요.
0: Oh, okay.
1: 저는 클래식 작곡을 전공했거든요.
0: 네. 네.
1: 근데 정말 솔직히 말하면 학교를 잘못 갔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예 공부를 안 했어요.
0: 오케이.
1: 그래서 한 학기는 그 낙제
0: 네.
1: 당할 정도로 그래서 졸업도 늦게 하고 근데 선생님이 그냥 때 되면 돌아오겠거니 아니면 떠나겠거니 하고 되게 그냥 네. 편하게 기다려주셨어요.
0: 오.
1: 그리고 돌아왔을 때 엄청 서포트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0: 오.
1: 대중음악을 할 때도 공연장에도 찾아와주시고
0: 아 진짜요?
1: 하셔서 너무 평생 기억에 남는 교수님이에요.
2: 고슴도치콘에 오시나요? 오케이.
0: So this professor is the professor that I met when I used to go to college. A lot of people would already know I majored classical composition, and I was actually a terrible student when going to the school. I was such a terrible student that I even failed this semester that I had to postpone my graduation. But even during the down that I was hitting during the time when I was a student, Professor Moon, he was always there to wait for me to come back. And he has been so supportive ever since. And he sometimes came through my show as well.
1: 말도 안 돼. 어떻게 이걸 다 기억하고 다 트랜스레이트를 하시는 거예요?
2: 저 기억 안 나가지고 계속 짜집게 하고
1: you genius.
0: Thank you so much for the compliment, sir. Alright, with that, 와, 시간이 이렇게 빨라요. 잠깐만, 이제 노래 하나 더 듣고 와야 됩니다. Alright, 자, 그렇다면 이제 노래 하나 더 듣고 돌아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We're gonna have a listen to another song and we'll be right back to continue our conversation. This time we're gonna listen to 사랑한 마음엔 죄가 없다, really famous song from 소란, Love is no sin. Enjoy.

0: Welcome back. That was 사랑한 마음엔 죄가 없다. Love is no sin by 소란. 네. 이 노래도 나온 지 조금 시간이 된 것 같아요.
1: 네.
0: 얼마나 됐나요 이게?
1: 작년 네. 이제 추워지기 전쯤에 나왔으니까 그쵸. 이제 한 반년이 되어가네요.
0: Alright, so it's already been a year since, almost a year since this song was released.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정말로 멋진 소란으로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이, 고맙습니다. 네.
0: Alright, thank you so much. With that, we're gonna move on to the next part and go through the questions from the Soranos. 아직도 팬덤 이름이 소라노죠?
1: 그럼요.
0: 그쵸? 안 네. 변하시는 거죠?
1: 그럼요, 그럼요.
0: Alright, thank you. So first question comes from 이거 약간 형님이 직접 읽어주시면 더 의미가 깊을 것 같아요.
1: 최나리님이
0: 네.
1: 안녕하세요. 아기들 너무 귀여운데 요번 어린이날에 다윤이랑 유나랑 뭐 했어요? 어버이날 선물도 받으셨나요?
0: Alright, so I see through your social media that you have such an adorable kids. What did you do with your kids during Children's Day? And did you receive anything for Father's Day?
1: 사실 달리 뭘 하진 못했고 네. 그 저는 스케줄이 있어서 못 가고 아이들이 가족들하고 어디 잠깐 여행 다녀오고 그랬어요.
0: 아, 예.
1: 네, 그래서 갔다 와서 선물 주고
0: 오!
1: 그리고 또 팬분들이 또 감사하게도 그 아이들 선물도 챙겨주시고 그래서 그것도 전해주고
0: 너무 예쁘다 그림이. 네. So unfortunately due to my schedule I wasn't able to be with them during Children's Day but they went on a vacation and the fans they gave them some gifts for Children's Day which made it even more special. What about on Father's Day? 그럼 아버지날에는 어땠나요?
1: 이게 네. 그 학교에서 뭘 막 이렇게 만들어요.
0: 맞아요.
1: 꽃이랑 이런 걸 다 만들어서 이미 며칠 전부터 달랑달랑 막 들고 다녀요. 이거 어버이날에 아빠 줄 거야 이러면서
0: 너무 귀엽겠다.
1: 들고 다녀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이제 테이블에 뭐 식탁에 그런 게 다 있었는데 에이. 그래서 또 둘 다 이렇게 편지를 예쁘게 써줬더라고요.
0: 아, 오케이.
1: 그래서 편지 받고 아, 꽃도 받고 네. 했죠.
0: Alright, that was a very, very meaningful day for him. So inside their school, the teachers make the kids to come up with the gift for their parents for Father's Day and Mother's Day. And they were working on something, I believe, I think it's something related to flowers, and he received it alongside with a handwritten letter. Well, thank you so much. 자, 그리고 이건 다음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It comes from Jemima. It says, 안녕하세요. 저 두바이 팬이에요.
1: Whoa.
0: I'm from Dubai, and Whoa. I'm a fan. I would like to ask if someone does not know you yet, what song of yours would like to recommend to them to convert them to be a listener? 사랑합니다. Oh, 자, 이분은요, 이제... 소란을 처음 접하는 분인데 이분을 무조건 소란 팬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무슨 노래를 추천해야 될까요?
1: 아 이게 쉽지 않은데
0: 네.
1: 그래도 우선은 글로벌 팬이시잖아요. 네. 네. 주변에 그 좀 소개할 분도 글로벌 네. 분이실 확률이 높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랑 유재석 형님이랑 전소민 씨가 같이 네. 부른 노래가 있어요. 네. 이제 나와라 고백이라는.
0: 네.
1: 그러면 일단 유재석 형님 그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의 글로벌 인기에 좀 업혀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노래가 조금 확률이 높을 겁니다.
0: Okay, we're gonna have a listen to this song briefly. Let's go. So this is a song he worked on alongside to 유재석 and 전소민. And I think it's gonna be a great song recommendation for foreigners who's learning the presence of 소란 for the first time in their lives. Now I'm gonna let you guys enjoy this song a couple more seconds. 몇 초만 더 들어보도록 하죠.
1: 네.
0: Like, what was it like working on this song?
1: 그 런닝맨이라는 큰 쇼에서 함께 해야 하는 곡이었기 때문에 부담이 되게 많았고 유재석 형님은 소문대로 정말 신나는 거 그 다음에 캐치한 노래에 대한 강력한 집념이 있으시더라고요.
0: 아 진짜요?
1: 매일매일 전화가 와요. 영배야 됐니? 영배야 된 거야? 어떻게 돼가? 영배야 전주가 길이다. 더 신나야 돼.
0: 진짜요?
1: 이렇게 직접 터치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0: 와 굉장히 음악에 되게 그걸 많이 하셨네요.
1: 완전
0: 신기하다.
1: 그리고 가사는 전소민 씨가 또 되게 감성적으로 좋은 글귀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가사는 또 같이 써주고.
0: All right. Well,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So he, at first he was really pressured to work on this song because it was meant for a really famous variety show called The Running Man, hosted by Yoo Jae-suk, the one and only TV figure we have in South Korea. And while he was working on it, he was being pressured by Yoo Jae-suk himself. He was literally being called every once in a while, being asked whether the song is done or not. And one thing if Yoo Jae-suk was so obsessed with when working on a song is that the song gotta be real energetic and catchy at the same time. But it turned out to be really helpful guide for him to work on it. And Chun So-min, who took part in the lyrics, luckily she had a lot of emotional and touching, heartwarming phrases that could make the, turn the lyrics into much more of an emotional one.
1: Amazing.
0: So he has so much fun.
1: Amazing.
0: I know. I was surprised by my own performance there. 저도 놀랐어요.
1: 뭐 다 기억으로
0: 평소엔 이렇게까지 기억력이 안 좋은데 근데 이게 다 제가 형님을 사랑하니까 이게 다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Alright,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이거는 아까 안 물어봤는데 제리님의 질문인데요. 고슴도치콘 굿즈 영배님이 직접 참여하셨습니까? So, did you participate in making the merchandise for your upcoming Hedgehog concert?
1: 이 책임자라는 것은
0: 오케이
1: 던질 뿐입니다.
0: 아 오케이 무책임하게 일단 던지고 본다.
1: 네. It just throw.
0: 네. 오케이 오케이. 근데 그게 진짜 아티스트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사실 아이디어가 있어야 던질 게 있죠.
1: 아니, 너무 죄송한 말이긴 한데 아이디어들을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중에 그럼 이런 거 해보겠다 했을 때 이제 같이 오케이를 하고 실제로는 이제 스태프분들이 너무 뭐 잘 구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해주셨죠.
0: Oh, wow. Alright, so I was in charge of throwing out the ideas, so it's going to be kind of hard for me to actually, that I participated into making the merchandises, but all thanks to the staff members who were there to make my ideas come to real life. Mm-hmm. Thank you so much. 그럼 어떤 merch가 있나요? 좀 어떤 굿즈가 있나요?
1: 우선은 심신이 안정되게 해주는 말랑이. 스트레스 볼이라고 하는 이렇게 쫀득쫀득한 이렇게 말랑말랑 이렇게 만지는 거 있어요.
0: 오케이. Okay.
1: 그리고 뭔가 이렇게 꼈을 때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 약간 염주를 오마주한 팔찌.
0: 오케이. Okay.
1: 이런 것도 있고 고슴도치 콘서트다 보니까 클리커 딱딱딱딱 누르는 거 있죠.
0: 오케이.
1: Okay. 그 클리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0: Alright, so the last one, I'm not quite sure what that is, but it's called clicker, and it's supposed to make the sound that sounds like.
1: 스트레스 해소되는
0: and it's also good for relieving stress since it's inspired by the hedgehog and the second thing was the squishy ball he called it stress ball or whatever that was 스트레스 볼이었네요 okay so what you want to do with that is just keep on squishing it until
1: Korean,
0: your stress is relieved
1: 말랑이 yeah.
0: 말랑이 we call it 말랑이 말랑이 it's not 말랑탕 And the first one was 처음 거가 이제 그거였고 아씨 처음 거가 뭐였죠?
1: 아 하나가 제가 뭐 말씀드렸죠? 클리커, 아, 말랑이
0: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1: 아, 팔찌
0: 팔찌 The bracelet that got inspired from the Buddhist culture It look it resembles to it Anyway, with that we're gonna move on to the next one 오 이거 아까 이건 이미 답변을 해주시긴 했어요 I mean, we kind of answered to this question but 김현서 said 영배님을 붙잡을 만한 최애 배달 음식은 뭔가? What's your favorite food to be delivered?
1: Do you know 땡촌 치킨?
0: Yeah.
1: I love it.
0: Okay, it starts with the letter Q. It's one of the famous Korean chicken franchise. But we have so many options to choose from, though. 너무 옵션이 많아요.
1: Only one sauce.
0: Okay.
1: That is. Soy sauce.
0: Soy sauce?
1: It's basic sauce.
0: Okay.
1: That brand.
0: Okay.
1: I don't like honey something, hot something. It's not real.
0: Okay.
1: Soy is real.
0: Okay.
1: Please, soy로 드세요.
0: Okay. Guys, when you're ordering something from Cool Chicken, then it's gotta be the soy one. The rest of them are all fakes. Alright. With that. 아니 이제 끝낼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진짜 이렇게, 벌써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1: 이렇게 어설픈 얘기를 마지막으로
0: 그러니까 근데 원래 이런 게 라디오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1: 예.
0: 아니 근데 다음 앨범은 또 언제쯤 내실 건가요? When are you planning to release your next project?
1: 우선은 지금 이제 콘서트가 두 가지 소식이나 네. 있으니까 네. 그게 우선이지만 네. 저는 올해만큼은 정말 열심히 최대한 많은 발매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0: 오.
1: 그래서 또 머지않게 바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0: Okay, so 네. first things first, I gotta pay attention to the upcoming concerts more over the upcoming projects. But like I said earlier, I'm planning to release as many tracks as possible in the year of 2026, so look forward to it. Well,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onight. 오늘 나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형님.
1: 네, 감사합니다.
0: Well, thank you. So with that, we're gonna stream the last track and call it a day. It's a track called 사과 하나를 그려 Drawing an Apple by 소란. This has been your host, Samuel Saw, along with our special guest, Soran, a.k.a. Gu Yongbae. Wait, not a.k.a., that's his legal name. We're gonna say bye-bye for now together. 자, 이제 bye-bye 같이 하실 건데요. 3, 2, 1!
1: Bye-bye! Bye-bye.

0: 제법 겨울이야. 초록을 감춘 roadside 아무도 눈이 온 걸 몰라. 그 하얗던 골목 그게 많이 기억나.
1: 기다리면 많이 했어. 맘이 가는 곳 그런 건 처음부터 너뿐인걸. 있잖아 혼자는 그만하고 싶어. But don't know if this is what you want to. So I need to know.

0: Welcome to Brunch Club, the segment where we enjoy delicious conversations. Today, we're joined by writer Do Jin-gi, a former presiding judge who has now become one of the most iconic figures in Korean mystery fiction. Welcome! Please say hello to our crunchers and introduce yourself. 작가님, 크런처들에게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Hello, I am Do Jin-gi. I'm a lawyer and a writer. I usually write mystery novels. Thank you for inviting me. I hope it's a good time.
0: Woo, that was great. Thank you so much and welcome. 반갑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1: 감사합니다.
0: So diving right in, you debuted in 2010 after winning the Korean Mystery Writers Association's Rookie Award with 선택, or Choice, your first novel. Now, at the time, an active judge writing mystery fiction became a huge story. So how did that double life, judge by day, writer by night, begin?
2: 2010년에 단편 선택으로 한국 추리작가협회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등단하셨잖아요. 당시 현직 판사가 추리소설을 썼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화제가 됐어요. 평일에는 판결문을 쓰고 또 주말에는 살인사건을 구상하는 이 이중생활은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작가님?
1: 제가 그 무렵이 나이가 한 40대 초반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작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무렵에 책을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읽었는데요. 주로 이제 미스터리 소설들만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40년 동안 잠자고 있던 제 안의 어떤 창작자로서의 본능 같은 것들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눈을 뜨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인위적인 어떤 결정 그런 것 없이 자연스럽게 글을 쓰게 됐던 것 같습니다.
0: I see. So it was back in his early 40s. Before that, he was not thinking of becoming a writer as well. But he read a lot of books during that period, especially mystery books. And while reading them, that inside him, he had always that creative instinct, which just came naturally. Okay. Well, I heard your daughter once thought you were having an affair because you kept secretly moving around with your laptop while writing. Now your family has become one of your biggest supporters though, right?
2: 처음 소설을 쓰실 때 가족 몰래 노트북을 들고 이리저리 옮겨 다녀서 어린 따님이 아빠 바람 피우지 하고 오해했다는 그런 웃픈 에피소드도 있더라고요. 이제는 가족들이 도진기 작가님의 최고의 서포터이자 팬이죠?
1: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소설 초고를 쓰게 되면 항상 첫 번째 독자가 되어집니다. 그 제가 바라는 것은 재미있냐 재미없냐 그 평가 하나만 듣고 싶은데, 근데 늘 재미있다고 해주기 때문에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0: So they always become the first audience to read his draft of his projects. And so they always, though, say it's all fun. Like, they're all enjoyable and very fun. So they're not too helpful when it comes to evaluating his first drafts. Okay, but they are definitely a huge fan. Now, in an interview, you said judges must suppress creativity. Now, you fully unleash your imagination as a novelist, but back then, how did you hold all that imagination in?
2: 과거 한 인터뷰에서 판사는 창의력을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직업이다라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소설가로서 이 상상력을 무한대로 발산하고 계신데, 판사 시절에 그 끌어오르는 창의력과 상상력 어떻게 억누르고 사신 거예요?
1: 일단 직장에서는 직업에 제 업무에 충실한다는 생각이 앞서긴 했습니다. 그리고 판사 사회라는 곳이 리얼리티, 실물을 중시하는 곳이라서요. 제가 좀 재미있는 상상 그런 얘기를 하면 집중 포화를 받습니다.
0: 그랬을 것 같은데요.
1: 예, 모두가 어떤 진지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아예 이제 꺼내지 않게 됐습니다.
0: Okay.
1: 그래서 저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0: All right. So back when he was a judge, because that world of judges is all about reality, if you become creative and share a creative sort of side regarding a case, then you receive a lot of attention. And ever since then, he tried to just keep that creative side in himself and really restrict and repress that imagination
2: in him. All right, well, did your fellow judges know you had this side to you, though? What was the reaction when your identity as a novelist became known?
0: 주변 동료 법관분들이 작가님이 이런 상상력을 품고 있는 줄 알았는지도 궁금하고요. 나중에 정체가 밝혀졌을 때 법원 분위기나 주변 반응은 어땠어요?
1: 제가 책을 처음 발표했을 때요. 많은 분들이 놀라면서 다들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조금 의외로 그 상당수의 분들이 아 나도 책을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2: Interesting.
1: 그만큼 이제 판사들마다 자기 그런 내면의 다른 마음, 기질 추구들은 있으면서 숨기고 살아왔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2: All right. So when writer Do first wrote his novel and it was known to the people around him, his colleagues, everybody congratulated him. And unexpectedly, many people said, oh, they want to write novels and books as well. So I guess judges, they all have their oppressed side in them, the creative, imaginative side. All right, well, now let's dive deeper into your story through keywords. Please open the first keyword for us.
0: 다음 이야기는 키워드를 통해서 자세히 나눠볼게요. 작가님, 첫 번째 키워드 오픈해주세요.
2: All right, so the first keyword is fun. What meaning does this keyword have?
0: 이 키워드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1: 제가 그 소설을 쓰면서 항상 재미를 우선시한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만큼 재미라는 것의 가치가 조금 평가절하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2: I see. So he always sees fun as the most important aspect and priority, but this is often undervalued.
1: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게임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게임은 중독성이 강함으로 규제해야 한다라는 견해에 대해서 반박을 할 때는 게임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2: Okay.
1: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게임 그 자체의 재미가 사람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그 점을 외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 Oh, I definitely agree. So when you talk about games, for example, some may argue that it should be restrained because it's quite addictive, but others may say the industry needs to grow. But an aspect that is overlooked is that fun aspect of a game. It can be quite helpful to people who play it and enjoy it, you know?
1: Hmm. 네. 재미 그 자체로서 어떤 무엇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가치이고 또 희귀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미가 1순위다라고 늘 얘기를 하고 의미만을 추구하면서 무겁고 아무도 읽지 않는 그런 책을 쓰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2: All right. So writer Do thinks fun is very important. Is it enjoyable or not? He doesn't want to write about meaningful but not fun novels. And fun is a very important and rare value as well. Okay, in 2017, you stepped down from your role as a presiding judge and left the court. But I wonder, what made you decide to devote the second half of your life wholly to writing?
0: 2017년에 부장 판사직을 내려놓고 법원을 떠나셨습니다. 내 인생의 후반전은 온전히 글에 걸어봐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어떤 거죠?
1: 제 안에 두 가지 상반된 기질이 있었습니다. 판사로서 법률가로서의 질서 추구하는 기질과 또 창작자로서의 상상력과 재미를 추구하는 기질,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었습니다.
2: So writer Do had two opposing tendencies within him. The judge side of him, which wanted to keep social order, and the creative side of him, who wanted to unleash his imagination.
1: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 가지를 병행해 보니까 서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 Okay, and he wanted to do both and realize that he can do both. And once he started doing both, pursuing both sides that he had in him, he realized that they influence each other in a very positive way.
1: 작가로서는 책을 많이 읽고 또 상상을 하면서 하나의 사건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 작업들이 법률가로서의 실무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2: 오케이.
1: 반면에 법률가로서의 논리나 경험 이런 것들이 작품 활동에 또 커다란 도움이 됐습니다.
2: Wow. So as a writer, you have to read a lot of books, right? And you gained that eye to view a case from different perspectives. And working as a judge, he was able to gain that foundation and strength of looking at things in a logical manner. And that skill also influenced him as a novelist. Very interesting. Okay, well, as a judge, you faced real criminals, though. Now you create fictional ones. Which is harder to deal with, real crime or imagined crime?
0: 실제 법정에서 뉴스에서나 보던 그 끔찍한 범죄자들을 수없이 직접 마주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작가님 머릿속에서 직접 범죄자들을 만들어내고 계세요. 현실에서 마주한 범죄와 또 작가님의 상상 속 범죄 중에 어느 쪽이 더 다루기 까다로운가요?
1: 현실의 범죄가 더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범죄는 수단, 방법은 훨씬 더 간단합니다. 소설처럼 복잡한 트릭을 쓰진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범죄의 동기를 보면 더 참혹합니다. 소설 속 범죄들은 주로 원한 아니면 금전입니다.
2: Okay, so reality is a lot tougher because it's reality. The things or the methods, the strategies that may have been used in the crime in reality might be a little simpler than in fiction. But if you take a look at the motivation, it is a lot more depressing.
1: 그 현실의 범죄에서는 그 동기를 단순히 뭐 돈이라든지 어떤 뭐 미움 이런 것들은 설명하기 어려운 그저 막연한 악의라든지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 대한 증오 이런 것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더 소름 끼칩니다.
2: So in reality, there is motivations involving money and hate, but it could be a lot more complicated than that. So sometimes crimes happen because of just random hate or just out of evil act. And when he looks at that in reality, it's, like I said, a lot more depressing from his point of view. All right, when watching the news these days, do you ever instinctively think, though, that's a case I should have been judging?
0: 이제는 오롯이 창작자로 살고 계시잖아요. 가끔 뉴스를 보면서 저 사건은 내가 법정에서 판결을 내렸어야 되는데 하고 뭐 직업병 마인드가 발동했던 적 있으실까요?
1: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금전적인 범죄라든지 폭행 이런 눈에 보이는 범죄에 대한 재판은 결과도 예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범죄의 피해에 대한 재판은 아직까지 좀 원시적이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스토킹 범죄 같이 사람의 내면을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 조금 많이 미흡한 것 같고요.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류의 범죄에 대해서 너무 좀 법원의 대처가 안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럴 때는 내가 하고 싶다 했더라면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2: So a lot of the times he thinks, oh, that's a case that I should have judged. This includes something related to money and violence. But these are cases in which the conclusion is quite obvious. But things or cases in which the conclusion is not so obvious and you can't really easily see, such as stalking, that involves like internal like emotions, you know, and voice fishing even. Sometimes the trials and the conclusions don't seem that satisfactory. So in those cases, writer Do wants to get involved because he was a judge himself as well. Well, if you could go back to the time you first passed the bar exam, would you still choose to become a judge, I wonder? Or would you become a writer from the start?
0: 만약에 지금의 기억을 가진 채 타임머신을 타고 사법고시에 막 합격했던 그 젊은 시절로 돌아가신다면요. 판사의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작가의 길을 선택하실 건가요? 혹은 뭐 다른 직업이 옵션에 있을까요?
1: 판사의 길은 안 갔을 것 같습니다. 해보니까 마음이 편한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미술사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2: 오, interesting.
1: 미라는 것의 가치를 좀 크게 두고 있고요. 그림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작가를 하면서 그런 글을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2: Interesting. So he wouldn't become a judge again if he goes back to that time, but because it's a job that you don't feel too comfortable with, and he would actually like to study art history, and he thinks aesthetics is a really important value and an interesting value, and he would write about that as well. 그럼 어떤 화가를 좋아하시는지 혹은 좋아하시는 작품이 있을까요? What artist do you like? Or is there an art piece that you like in particular?
1: 지금 인상주의 작품들도 좋아합니다만 의외로 그 인상주의 직전에 그 유럽 그 화단에서 되게 고전적인 그림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아. 웅장하고 이런 클래식한 그림들, 아. 그런 그림들이 좋았습니다.
2: Okay, so he likes impressionist arts as well. But right before the impressionist period in Europe, there are a lot of classical paintings of that was royal and very grand. And he likes those sort of artworks too. Very interesting. Something that we didn't know. 새롭게 알게 된 면모인데요. Now moving on to the second keyword, I'll open it. 이번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제가 오픈해 볼게요. It is outside. What meaning does this keyword have?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1: 제가 법조인과 작가 양쪽으로 살면서 공통으로 느낀 부분인데요. 외부로부터 비판에 대해서 내부에서의 시선으로 자꾸 방어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 Oh, so living as a judge and a novelist, he commonly thought he is blocking away external criticisms from the perspective, internal perspective.
1: 작가들은 독자들의 요구나 비판에 대해서 문학적인 어떤 선을 가지고 대응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그걸 넘어서 가르치려 든다든지 이런 면모들 같은 것들이 보였고요. 아. 법조인들 또한 시민들이 판결을 비판을 하면 법을 모른다라든지 법이 원래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성벽을 치고만 있는 그런 것들이 보였습니다.
2: Okay, so the commonality is writing novels as an author, when they receive criticisms or feedback from the audience, the readers, the writers would say, you know what, that's not the case from a literary perspective and would want to teach the audience. And it was the same when he was living the life of a judge. If the public criticizes the conclusion of a trial, the judge or himself would think, oh, you don't know law. So this is the commonality he had. 네,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1: 네, 그 문학도 또 법도 그 독자가 있어야 되고 시민들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부로부터의 비판도 조금 더 마음을 열고 틀을 깨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말하자면 직업인으로서 메타인지랄까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이 단어를 골라봤습니다.
2: Oh, okay. So he chose this word outside because it's important to stay open-minded to external, outside feedback and criticisms. As a novelist, you need to listen to the readers. And as a legal expert or a judge, you need to listen to the public. And so he chose this. And having that metacognition as a professional is really important. Well, your latest novel, The Trial of Four, has been getting a lot of attention. 올해 초에 출간하신 장편 소설 사의 재판,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작가님. I heard it was inspired by the famous Cambodian wife traffic death case. What about that ruling made you want to write this story? 여기에도 저희 가지고 왔는데 이번 작품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캄보디아 안에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민사 재판을 보고 쓰신 거라고 들었어요. 당시 현실의 판결을 보시고 어떤 부분에서 이 집필을 결심하셨나요?
1: 이 사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데 이 남편과 아내가 타고 가던 승용차가 트럭을 들이받아서 조수석의 아내가 즉시 사망을 하고 남편은 살아났던 사건이었습니다.
2: So to briefly explain this case, a car driven on the highway by the husband crashed into a truck and this killed immediately his Cambodian wife and the person who was driving the husband was alive.
1: 알고 봤더니 이 아내 앞으로 95억 원, 그 미화 한 700만 불 정도의 보험금이 걸려 있었고 그 수령자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트럭 충돌하기 직전에 차를 인위적으로 조향했다라는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2: Okay. Well, he gained suspicions because it was revealed afterward that the husband had taken out life insurance policies worth nearly $7 million under his wife's name. And also, there was some evidence that he had manipulated the car handle before the crash.
1: 남편은 결국 보험금을 노린 살인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에서는 뒤집어져서 유죄로 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2: Okay.
1: 그런데 최종적으로 3심 대부분에서 결국 무죄 취지로 깨지면서 무죄로 확정됐습니다.
2: So he was put on trial for intentional murder, going after this insurance policy. But in the first trial, he was found not guilty. In the second trial, he was found guilty and he was put to life sentence. But in the third trial, he was in the end concluded as not being guilty again.
1: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이 남성이 무죄 판결이 확정된 직후에 보험사들을 상대로 700만 불의 보험금 소송을 제기를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대부분에서 승소했습니다.
2: That is really shocking. But what's shocking afterwards is that this man, he sued the insurance company for $7 million of insurance policies. And shockingly, he won at the Supreme Court trial.
1: 저는 이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은 형사재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형사재판은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대원칙 하에 약간의 증거라도 부족하면 무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I see. So he doesn't want to question the conclusion of the criminal trial because what the criminal trial focuses on is to make sure that no unfair conclusions are made. So if you have little evidence, if the evidence is lacking, then this could not be enough to turn a trial over.
1: 그런데 민사재판에서는 논리가 다릅니다. 민사재판은 둘 중에 하나를 이기게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원리가 다른 것이죠. 여기에서 이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이 판결에 대해서 저는 큰 충격을 받고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2: But it's really different when it comes to civil trials because the logic is different. They focus on who wins and who loses. And so the conclusion could have been completely different. Nevertheless, it was the same

0: for intentional murder, getting this insurance policy so easily, that was shocking and it goes against justice. And second, 두 번째 이유는요?
1: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민사 판결에서 보험금을 주라는 판결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 보험 범죄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라는 정책적인 이유입니다.
0: And the second reason is a very policy related reason because if these cases occur, then crimes involving insurance policies could rise again and increase. Okay.
1: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고 제가 글을 쓰게 된 이유이기도 했는데요. 민사재판에서는 증거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쪽이 이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형사재판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이 남성에게 보험금을 주라고 한 판결은 민사재판의 법리에 어긋난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0: And the third reason is the most important and the decisive reason why he decided to write about this story. It's because in a civil trial, whosoever side has the more evidence, decisive evidence, wins the trial. But nevertheless, this husband won and got the insurance policy, the money, right? And that was really shocking for writer To, and he thought it went against legal principles, which is why he decided to write about this. Wow. Well, you said you hoped judges would read this novel. Was there a particular message you wanted to deliver to the legal world?
2: 이 책을 출간하면서 이번 소설은 판사들이 많이 읽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친정이나 사실 다름없는 법원을 향해 꽤 묵직한 돌직구를 던지신 거거든요. 뭔가 좀 부담이 되진 않으셨을까요?
1: 저는 일단은 판사들이 저희 비판적인 발언에 대해서 꽁하게 생각을 하고 뭐 개인적인 어떤 불리한 감정을 가지진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안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시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피드백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0: I see. So there are two things that he thought. He wanted to tell the judges this, but he knew he had the trust in the fellow judges that they would not take this case personally. And he also wanted to let them know what perspective the public has towards the legal system and trials.
1: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제 글을 계기로 민사 보험금 판결의 흐름이 바뀌어서 이런 보험 범죄에 의심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엄중하게 보험금을 기각하는 그런 판결이 세워지고 기존 판결이 바뀌게 된다면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혹시라도 생겼을지 모를 보험 살인을 한 건이라도 피할 수 있다면 한 사람의 그 억울한 목숨이라도 구할 수 있었다면 제가 뭐 이런 말은 좀 우스울 수 있습니다만 이 사회에서 받아온 것 중에 일부나마 좀 돌려주는 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0: Wow. So writer To said through his writing, he wants this to become an opportunity for him to pay back to society. So through this story, he hopes that insurance policy related intentional murders will not occur ever again and that civil trials will deal with such suspicious cases in a more stricter manner. So I guess that's how he wants to warn society through his novel. Well, moving on then, what's the core principle that runs through all your writing?
2: 작가님의 작품을 관통하는 가장 큰 원칙이 그럼 뭘까요?
1: 일단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는 사실 두 번째입니다. 독자들이 일단 재미있게 읽어주셨으면 하고 그 재미있게 읽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전달이 된다면 제가 가장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이겠죠.
0: Okay. So first and foremost, it's always fun, fun, fun. And if through that fun, some sort of meaning can be delivered, that would be the best. Well, this is a slight change of topic. Do you listen to music while writing?
2: 다른 얘긴데요. 집필하실 때 음악 혹시 들으실까요?
1: 제가 젊었을 때부터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할 줄은 모릅니다만 듣는 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0: So he loves listening to music. Then I should ask you for your recommended song.
2: 그럼 여기서 작가님의 추천곡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우리 크런처들에게 추천해 줄 곡 있으실까요?
1: 제가 요즘 음악을 잘 몰라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제가 젊었을 때 대학 시절에 되게

0: 들었던 좋아했던 음악인데 그때는 정말 우리나라에 이렇게 세련된 음악이 있구나 하면서 감탄해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어떤 곡이죠?
0: 신촌 블루스의 그대 없는 거리.
1: 아, okay. So it's not so much a song from these times. Back in his days, in his university times, he listened to this song and he thought it was really trendy. It is 그대 없는 거리, The Street Without You by 신촌 블루스. After listening to this song, we'll be back to continue the conversation. Stay tuned.

0: This is our Thursday Corner Brunch Club, and we're joined by mystery novelist 도진기. We have crunchers tuning in, sending comments. CYFG5SF is saying, does the novel have the English version? This novel that we just introduced, right? 이 사의 재판이 영어 버전도 있냐라고 청취자 한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1: 아, 이게 출간된 지 얼마 안 돼서요. 그쵸? 아직 뭐 번역될 기회는 없었습니다.
0: 나중에 계획은 있으실까요?
1: 사실 제 계획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 또 이제 한국적인 사건을 다루는 거라서 외국에 번역될 수 있을지는 좀 불투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0: Okay, well, so for this one, there isn't an English translation, but, and he can't decide on that later. And because it deals with very Korean cases, he's unsure. But 이전의 작품들은 그럼 영어로 번역된 게 있을까요, 작가님?
1: 중국, 프랑스, 베트남 이런 쪽에 제 소설들이 몇 권 수출된 바는 있습니다.
0: Right. So writer Do's some of his previous works have been exported to Vietnam, France, and China as well. Not in English just yet. But hold on there, and maybe, hopefully in the future, you'll be able to see an English translation. All right, well, let's open the last keyword now. 작가님, 마지막 키워드 오픈해 주시겠어요? The last keyword is small. Okay, so what meaning does this keyword have? 이 키워드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죠?
1: 좀 개인적인 이야기가 담긴 키워드인데요. 원래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위인전 같은 걸 보면서 큰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고 또 권력을 잡아야 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듣고 그런 걸 추구를 합니다.
0: True. It's pretty personal when it comes to this keyword. When we're young, we read about significant figures and adults tell us you have to succeed. You have to have power.
1: Mm-hmm. 예를 들어서 우리 어렸을 때 모두가 읽던 삼국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위로 올라가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온갖 암투와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들이고 그게 마땅히 가야 될 길인 것처럼 어떤 가치를 제시를 한다고 볼 수 있죠.
0: For example, 삼국지 is a famous fiction, Three Kingdoms, and there people fight to gain power, and people believe that is the right road we should take and something that we should always pursue.
1: 근데 지금은 조금 생각이 달라졌는데 꼭 뭐 인생을 던지고 불태울 뭔가가 있어야 행복한 것은 아니지 않나. 작은 것들, 예를 들면 뭐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점심을 먹고 내 두 다리를 어디든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0: 너무 동의합니다. I couldn't agree more, but his thought has changed now. Not so much about power. You don't always have to burn yourself to achieve something. It's always the small things that keep you happy. For example, having a good lunch with the people you like or having your two legs to walk anywhere you want.
1: 그래서 작아 보이지만 그런 행복한 것들도 있고 그래서 작가로서도 제가 거대한 성공을 하려고 하기들을 작은 이야기들을 써나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I see. So the small happiness is what matters. And even as a writer, he believes he doesn't want to succeed greatly, but he just wants to write what he can write. 그러면 what do you think is something that you're best at as a writer? 작가님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한국 문단에서 이건 도진기가 제일 잘 쓴다라고 자부하는 무기가 뭘까요?
1: 제일은 절대 아닙니다만 그나마 제가 조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역시 제 법조인으로서의 경험을 반영한 어떤 법정이 가미된 미스터리라든지 법정물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Okay, writer Do believes he's not the best at it, but because he has that background and experience as a judge, he can add that story to his mystery books. All right, well, Korean thrillers and mysteries are gaining global attention these days. How do you see the future of Korean mystery fiction as a mystery writer yourself?
2: 최근에 한국형 스릴러, 추리 장르가 전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어요. 한국 추리 문학의 최전선에 계신 분으로서 앞으로 한국 미스터리 장르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나요, 작가님?
1: 지금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한국 작가들이 잘 써서라기보다는 한국 사람들이 그런 데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특히 좀 호기심이 많고 지성에 대한 추구가 높은 것 같아요.
2: Okay, so there's high possibility for Korean mystery fiction, the genre, not so much because we have great novelists, but because of the demand of the people and the public. Koreans tend to be very curious, inquisitive, and they always pursue intellect.
1: 그런 것들이 미스터리 장르의 원동력이 아닌가 싶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최근 이제 오징어 게임 같은 것처럼 재미있는 상상력과 더불어서 거기에 리얼리티와 함께 감성이 같이 잘 버무려지니까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작품이 나왔습니다.

0: 이런 작품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Okay. So for example, Squid Game. It was a great successful combination of creativity, reality, and emotion. And writer To believes sorts projects like these or content like these can be created a lot more moving forward. Well, many people admire the path you've taken. What would you say to listeners who've become so busy meeting others' expectations that they have even forgotten what they actually like or want to do? 작가님의 이런 궤적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타인의 기준에 맞춰 일하느라 정작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잊고 사는 청취자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0: 그 자신이 하던 일을 좀 벗어나서 그 남들이 기대하지 않는 다른 것들을 하고 싶고 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이 제일 하시는 것이 결국 걱정이죠. 내가 이거 갑자기 이런 걸 해도 되나? 라는 걱정이실 텐데 그냥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고 싶은 걸 해도 큰일 안 생긴다. 별일 안 생기더라라는 경험인 것이죠.
1: Great tip. All right. So don't think so much about your job and the work you do. And many people, if you have something lingering inside you, what you're worried about is other people's perceptions and worries, concerns, right? But based on writer To's experience, he thinks even if you do something that you like, nothing big happens. Don't worry about it.
0: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해외여행을 가서 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고르다가 이걸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아주 비싸다 해서 이제 안 사고 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 이런 일들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아, okay. So an example that writer To just mentioned is when you go to a mart or a department store, where not, you think about, you look at this object that you really like and you're like, oh, should I buy it or not? And nah, it's too expensive. But in the end, you sort of regret not buying the thing. And he believes not being able to do what you want to do could end up becoming a regret if you don't do it. Okay?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That was a really good tip. But I want to ask you, could you give us a small hint about the next story that you're perhaps working on? 앞으로 도진기 작가님의 머릿속에 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질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현재 집필 중이시거나 뭔가 구상 중인 다음 작품의 힌트를 조금만 흘려주시겠어요?
0: 지금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장르를 넓히자 SF 쪽으로 관심이 가고 있는데
1: 와우.
0: 특히 AI가 지금 새로 그 좀 인류 사회를 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I를 가지고 새로운 무궁무진한 소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I am so excited. 네. Okay, so he's particularly interested in science fiction, expanding the genre of his writing, talking about AI because it's changing humanity, right? Okay.
0: 네, 제가 문과생이고 이 과학 기술은 모릅니다만 SF 장르의 요체는 어떤 기술적인 지식이 아니라 상상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1: Definitely. So he's majored in humanities field. And when it comes to talking about AI, it's not so much about the technological knowledge that you have, but the imagination and creativity that you have. So writer To believes it's possible for him to write something about the AI. Well, I'm curious then, within a day, how many hours do you spend writing and reading as well? Do you have like a routine?
2: 또 문득 궁금한 게요. 작가님은 하루 중에 집필하는 데 쓰시는 시간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또 책을 읽고 이렇게 루틴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해요.
0: 그 글을 쓰는 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 이렇게 정해놓고 한다기보다 쓰고 싶어질 때 또 여건이 될 때 몰아서 쓰는 타입이고요. 또 읽고 쓰는 것의 비율을 굳이 따진다면 읽는 게 한 8할 9할 쓰는 것이 한 2할 1할 이 정도가 됩니다.
1: 오,
0: 제가 예, 제 경험으로는 한 100을 인풋을 해야지 한두 개 정도 아웃풋이 나온다라는 그런 제 경험입니다.
1: Okay, yeah, definitely. Input is really important. So he tends to write when he wants to write and he binges on them. And if you were to divide reading and writing into a ratio, he would put 8 or 9 hours into reading and 1 to 2 hours into writing. Input is really important. So in writer To's experience, if he puts in 100, one or two comes out of his own creativity. Well, I also wonder, while you write like this, then, is there your own way of relieving your stress? 그러면 원하실 때 글을 쓰시고 또 8할 9할은 읽기, 책을 읽으신다고 하셨는데 집필을 하시다가 뭔가 잘 안 풀리고 스트레스 받으실 때는 어떻게 해소하세요?
0: 그때는 사실은 이제 제가 자유로운 점이 작가로서 어떤 의뢰를 받고 쓴다기보다 제가 써서 출판사에 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안 씁니다. 숙제처럼 어떤 시한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글을 쓰다가 스트레스 받다기보다 제 경우에는 글 쓰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1: Okay, so because he's a pretty freestyle sort of writer, he doesn't write because he's been given an assignment from the publisher, but he writes and then sends it to the publisher. So if he comes across a hardship, if he's stressed, he's unable to write, then he just doesn't write and takes a rest. And in fact, for him, writing itself is a method of relieving stress. What a job for him, definitely. All right, well, it's already time to wrap up.
2: 오늘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벌써 작가님.
1: How was your time with us today? 오늘 함께하신 소감 어떠셨나요?
0: 저 이런 자리에 나와서 제 얘기를 많은 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고 즐겁고 뜻깊은 또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 Oh, so he was really happy and enjoyed it a lot to be able to talk about his life with everyone, you crunchers, many people today. Well, we had a lot of fun too. 저희도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작가님. Thank you so much once again. Well, we'll have to sign off with our last song. Here is Feel Alright by 짙은. 작가님, 저희 카메라 보고 같이 인사할까요? All right, let's say goodbye together. Keep crunching!

0: Any artist of any genre that needs a stage, then K-Poppin' is ready to provide that stage for the artists and for our listeners as well. Every Thursday with our tiny stage. Today it is double the awesomeness. We have Teo and Hongwon-gi in the studio.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두 분은 어차피 팀은 아니니까 그냥 한 번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은기 씨부터 해주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홍은기입니다.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로 활동 중인 태호라고 합니다.
0: 자, 뭐 태호 씨는 우리 뭐 거의 지금 뭐 시즌별로 보고 있으니까.
2: 그러니까요.
0: 아유, 난 좋아요.
2: 저는 진짜 이 가족 같은 이 분위기, 뭔가 친정, 진짜 진짜 우리 집 온 것 같은 느낌이어서 저는 너무 기분 좋게 왔습니다.
0: 또. Okay, so 네. We get a chance to see Teo quite a lot. So he's super happy to be here. He feels like coming home, and it feels like, you know, just like a homecoming in general. He's so excited to be here. 저는 은기 씨를 본 적 있어요.
1: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0: 우리 18년도에 봤대요.
1: 네, 2018년도. 지금 그러면은 얼마나 된 거죠?
2: 거의
0: 8년?
2: 8년?
0: 한 8년? 네. 네. 아. 잘 지내셨죠?
1: 그럼요.
0: So apparently him and I have met before when he was doing promotions under Reigns. I was like, was it a fever dream that I met them, or did I actually meet them? So I had to look it up, and I actually had done an interview with them back in 2018. So it's been about 8 years since the last time I've seen him, and we're going to get a chance to catch up with them for today. 자, 두 분은 이제 타이니 스테이지에 오셔서 네. 오늘 뮤지컬 얘기를 많이 하긴 할 건데 네. 우리 파트 1 때 하는 게 좀 있는데요. 네. 약간 이 요즘 프로필이 본인이 수정을 해도 되지만 남도 수정을 해도 되는 시스템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간혹 네. 잘못된 정보가 올라가 있는 경우가 좀 있어서 약간 좀 팩트체크를 아주 짧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자, 두 분의 데뷔로 이제 볼게요. 데뷔는 네. 태호 씨는 2016년도
2: 맞습니다.
0: Okay. So Teo debuted in 2016. He has confirmed that. 우리 은기 씨는 17년도
1: 네. 근데 그 저는 뮤지컬 데뷔로 치면 에이. 2013년도가 데뷔기는 한데
0: 오 13년도?
1: 네. 근데 그 저는 뮤지컬 앙상블부터 시작을 했어가지고
0: 네네네. 13년도에 앙상블을 했던 게 어떤 작품이에요?
1: 그 세종문화회관이라는 곳에서 사랑의 톤즈라는 뮤지컬을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데뷔를 시작했는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앙상블이다 보니까 그냥 제대로 된 데뷔는 이제 가수로서 데뷔하게 된 2017년도 네라고 이제 적혀
0: 적혀 있군요. 네. 이런 얘기는 이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 이거를 꼭 수정할 필요는 없지만 사실 어찌 됐든 첫 무대 경험 자체는 13년도고 맞아요. 한 작품을 그래도 거의 반년 이상은 맞아요, 했던 맞아요, 건데 맞아요. 연습부터 공연까지는 그렇죠. 최소 반년을 같이 그렇죠. 함께 한 분들도 있고 그 작품이 있는데 Okay, so we have a technicality update here for 은기. He says that his singer debut is 2017. Yes, that is true. But his first musical debut was in 2013, a few years prior. So he was a part of the ensemble. And he said that when it comes to like debut, sometimes a lot of people just kind of go for like, you know, the bigger debut. But I mean, he at least spent, half a year doing that production. So for him to debut in 2013, this is the kind of stuff that we like to hear from. 두 분은 처음부터 계속 본명으로 활동을 했죠?
2: 네. 네, 맞습니다.
0: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뭐 혹시 그때 당시에는 회사에서 뭐 활동명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냥 본명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면 어쩌다 보니 그냥 계속 본명으로 활동했어요?
2: 일단 저희 회사는 항상 다 선배님들도 그렇고 다 본명을 써서 그냥 저는 태호로 그냥 했었던 거예요.
0: Okay, so for Teo, his company nobody ever changed their name to like stage name, so it was never really an option. 은기 씨는요?
1: 저는 그 가수로 데뷔하게 된 계기가 프로듀스 101 시즌 2로 이렇게 이어진 거였어가지고 그 활동명 그대로 그냥 이렇게
0: 가져가.
1: 네네. 아~ 홍은기라는 이름을 버리고 갈 수 없어가지고.
0: 아, 그거요. 그렇죠.
2: 중요하죠.
1: 아무래도.
0: 중요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Okay, so the reason why he kept his name was because he was coming off of the second season of Produce. So because of that, like you know, changing to a stage name is only going to cause a little bit of. A confusion for the fans, so he just ended up sticking with his name. 그러면 활동 활동명을 사실 같이 지금 뮤지컬 하고 있는 같은 배우분들도 네. 활동명을 쓰고 계시는 분들도 그쵸, 있고 한데 그쵸. 한 중간쯤 언제 한 번은 나도 활동명을 하고 지금쯤에서 한번 좀 한번 바꿀까 뭐 이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생각해 주신 적 있어요?
1: 저는 이게 그 어쨌든 배우로서 활동을 하는 것과 그리고 제 그냥 홍은기 본체로서 이제 있을 때를 조금 분리를 시키고 싶더라고요. 뭔가 자아를 이렇게 네네. 분리시키는 것처럼.
0: 네네.
1: 그래서 제가 뭔가 저의 그 뭐 어떤 활동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계속 배우로서 생각을 막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상을 제가 계속 좀 포기하는 느낌이 오케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언젠가는 가능하다면 뭔가 배우로서 활동할 때 그 활동명과
0: 아~
1: 그리고 그냥 홍은기 본체의 그 이름을 뭔가 이렇게 분리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0: 오케이 오케이. 태우 씨는 없는 거죠?
2: 네, 저는 오케이. 좋아요.
0: So, I was asking, have they ever thought of having a stage name? And Eungi saying that actually, as an actor, like he has noticed that when he is him as an actor and him as just himself, is he wants to kind of separate them. And he's thought about it before. He's like, I kind of wouldn't mind having just like a stage name when he does productions and stuff like that, and just to be known for that, and then kind of differentiate himself to have like a different persona because he feels that it's bleeding into his personal life, and sometimes he can't really just kind of detach himself from it. So he's thinking about it, but he hasn't like come to the conclusion quite yet. 자, 오늘은 우리가 네. 두 작품을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1: 네.
0: 지금 두 분이 두 작품을 동시에 하고 있네요?
1: 네, 맞습니다. 같이 하고 있어요.
0: 걸프렌드랑 6시 퇴근.
2: 네.
0: 느낌이 음악이 둘 다 좀 비슷한 듯? 좀 신나는 음악도 좀 많고 좀 재밌게 좀 기분 좋게 볼 수 있는 두 작품이긴 한 것 같은데
1: 맞아요.
0: 어떻게 겹치게 된 거예요?
2: 그러니까요.
0: 시기도 겹치게 되기도 했지만 캐스팅도 겹치게 되는 그러니까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네.
1: 이게 정말 그 한 작품 안에서 그 이렇게 친한 사람들이 계속 같이 캐스팅이 된다라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저희도 그래서 엄청 신기해하고 있어요.
0: 네, 지금 캐스트를 보니까 두 분 말고도 네. 겹친 부분 있어요.
1: 맞아요. 그쵸? 이제 니엘이라던가
2: 골든차일드 네. 친구들도 네. 있고
0: 맞아요.
2: 뭐 VI 친구들도 있고
0: 맞아요.
1: 맞아요.
2: 맞아요.
0: 맞아요. Okay. So yeah, we're going to talk about two musicals today because they're in two musicals at the moment. So the first one is Girlfriend, which is we're going to talk a lot about that too. But we're also going to be talking about 6 p.m. Off Work or 6시 퇴근. And this particular musical, both of them, it's really hard to get like for friends to get cast in the same musical, but like to overlap at the same time. It's also like almost a miracle to do that. But it seems the cast does kind of overlap as well. They're besties and being able to do this is a natural gift for them. So we're going to be talking a little bit about that for today. But 이제 두 분이 오셨잖아요.
2: 네.
0: 제가 아까 물어보기도 했지만 이 두 분의 SNS를 보면
1: 네.
0: 강아지가 겹치거든요.
2: 맞아요.
0: 그러면 강아지가 겹친다는 건 룸메라는 소리일 것 같은데.
1: 맞아요.
0: 그래서 지금 방금 실시간으로 들어온 질문이 있어요.
1: 네.
0: 두 분은 왜 오늘 옷을 맞춰 입었어요?
1: 아, 그러니까요.
2: 네, 진짜 맞춰 입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1: 그러게요.
2: 저희도 와가지고 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이렇게 TV 이렇게 모니터를 봤는데 왜 우리 오늘 커플룩이다 커플룩.
1: 그치만 뭐지? 바지는 다르답니다.
2: 다릅니다. 모자 썼고 안 썼고 열리고.
0: So they're roommates. For those of you guys who haven't caught on, they are raising the same dog at the moment. So yeah, they're roommates. And there's a listener question that came in was just like, is that why you guys are matching today? And they're like, they didn't even know they were matching until they got to the studio. They were looking at their screen like, wait. Why do we match today? But they're wearing different pants in their own respect. 자, 그래서 룸메이시기 때문에 네. 케미를 좀 한번 볼 건데요. 밸런스 질문을 몇 개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의 케미가 얼마나 비슷한지
2: 네.
0: 한번 볼게요.
1: 네.
0: 자, 공연 중이에요. 공연 중인데 물 아예 없기 versus 탄산음료만 있기. 자, 3, 2, 1
1: 탄산음료만 있지.
0: 오, 맞았어.
2: 그래도
0: 뭐라도, 뭐라도 있는 게 나아요.
1: 네. 뭐라도 마셔야 돼요.
2: 그런 거는 와.
1: 안 돼.
2: 상상할 수 없어요. 물을.
0: 누가 보면 두 분이 진짜 무대 위에서 진짜 물이 없는 거를 발견을 하고 멘붕 온 것 같아요.
1: 안 돼.
0: Okay, so they said that they would rather have anything carbonated. It would be a horror if they didn't have water. And it proves, because we can already see how many waters they have in front of them today. But yeah, looking at their faces, it kind of looks like that they were already like on stage without water. Ta! Oh! MBTI 틴 친구, F인 친구. 자, 3, 2, 1.
1: F.
0: F.
1: 네. 왜요, 왜요, 왜요? 혹시 T세요?
0: 네.
1: 아, 정정하겠습니다. T.
2: 그렇지만 누나 되게 공감을 잘 해주세요.
0: 직업병인 것 같기도 해요. Anyways, so they both chose F, and he's like, why? And I was like, he's like, are you a T? And I was like, yeah. It's like, then yeah, well, I'll pass on the tea again. But Theo is being super sweet, saying that I'm actually pretty empathetic when it comes to them. 자, 두 분이 어디 예능 또는 엄청 크게 좀 기대를 했던 TV 프로그램 또는 유튜브를 나가게 됐어요.
2: 네.
0: 악마의 편집 당하실래요? 통편집 당하실래요? 자, 3, 2, 1.
2: 악마의 편집.
0: 오, 이건 안 맞는다.
2: 뭐래도 해야죠. 아니, 나갔는데.
1: 그 제가
2: 노이즈 마케팅 몰라요? 노이즈 마케팅.
1: 저는 악마의 편집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2: 아, 그치.
1: 네, 전 그쵸. 너무 무서워가지고.
0: 그냥
1: 무서워요. 네, 무서워.
2: 공연 프로그램.
0: 공연 평을 한번 했으니까. 네. 오케이.
1: 네, 물론 제가 뭐 악마의 편집을 뭔가 당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근데 뭐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는 또 종종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참 저는 그런 게 무섭더라고요.
2: 무섭다.
0: Okay, so this is the only one that they did not agree on. And Theo was like, no, your face has to go out. But of course, with Eungi being on a competition program before, he kind of knows how scary editing can be. And so he's just like, I don't think I can survive devil editing. Okay. Oh... 프로듀서랑 앨범을 작업 또는 이제 뮤지컬의 본 녹음을 뭐 할 일이 있으면 프로듀서랑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무서운 프로듀서 versus 피드백이 아예 없는 프로듀서. 자, 3, 2, 1.
1: 무서운
2: 피드백이 아예 없는.
0: 그래요? 오, 자.
1: 정말?
0: 자, 피드백이 없는 게 왜 나아요?
2: 왜냐면 이게 무서운 프로듀서 뭐 물론 너무 뭐 정말 디테일한 것들 다 잡아주시는 거 너무 좋은데 간혹 이게 뭐 저라기보다 이런 그 무서움에 떨어서 노래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주눅드는 게 이게 사람이 되게 그 주눅들면 성대도 이렇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좀 안 좋은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본인이 나올 수 있도록 끌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0: 그래서 그냥 아예 피드백이 없는 게 그나마 낫다.
2: 네.
0: Okay. So Theo's ideal of just having no feedback would be like, because sometimes if the producers are way too scary, then it's going to cause the artist to feel extremely nervous, and then their voice is going to go out, and it's just not going to be good for the whole nine yards. So he says that it would be better for that. 자, 무서운 프로듀서가 낫다는 네. 피드백이 아예 없는 게 더 무서워.
1: 네, 너무 무서워요. 그 피드백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0: 왜냐면 어쨌든 다시는 누르는 거니까.
1: 네.
0: 자, 다시. 그치, 이렇게 되는데 왜 저는, 다시인지는
1: 그러니까요.
0: 모르면.
1: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너무 무섭고 그리고 저는 그냥 무서운 프로듀서님은 그냥 제가 그 뭐랄까 그 예전이었으면 조금 이렇게 주눅 들고 하겠지만 지금은 조금 아,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오히려 약간 기세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좀 성격이 됐다 보니까 그래서 무서운 프로듀서님이 더 낫지 않을까.
0: Okay. So for him, he feels that, and I kind of agree with him, he feels that if the, because the director or the producer is going to be like, let's go again, but then they're not telling you why we're going again. And then you're kind of sitting there like, what am I supposed to do? So he feels that in the past, he might have probably gotten a little intimidated by a producer who was scary. But now, knowing his personality, he would be like, yeah, okay, I'll go again. And so he would rather have a scary producer and get the results instead of just kind of sitting there and sweating and not knowing what is going wrong. 자, 팬미팅 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분. 네. 팬미팅 중인데 멘트를 해야 되잖아요.
1: 네.
0: 멘트를. 모든 멘트가 랩으로 나오기, 모든 멘트가 노래로 나오기. 어떤 거 선택할래요? 자, 3, 2, 1.
1: 노래로 나오기. 노래가 노래로 나오기.
0: 노래로.
1: 네.
2: 그게 낫죠. 네. 노래가.
1: 저는 랩은
2: 랩은 그걸 어떻게 해요?
0: 오늘은 답보다 두 분의 반응이
2: 룸메가 맞네요.
0: 네, 맞아요. 룸메가 맞네요. Okay, so when it comes to if they had to rap all of the ments, like the comments that they said during a fan meeting, or sing all of the comments that they said during a fan meeting, both of them chose singing. They're like, oh, rap, no, no, thank you. And I was like, for the most part today, I feel that the reaction to their answers is actually a little bit more entertaining. 자, 오늘은 우리가 뮤지컬 얘기를 많이 해보긴 할 건데
1: 네.
0: 두 분이 노래를 갖고 온 건 또 뮤지컬 노래 맞죠?
1: 맞아요.
0: 자, 이 곡은 어떤 곡인가요?
2: 설명해 주세요.
1: 저희가 첫 번째로 불러드린 노래는 걸프렌드라는 뮤지컬에서 나오는 노래인데요. 윌이라는 인물과 마이크라는 인물이 이제 서로 이제 닿지 않는 마음이 닿지 않는 그러한 거리에 있을 때 윌도 그렇고 마이크도 그렇고 서로에게 용기를 내서 손을 뻗어 달라 아니면 뭐 나에게 있어서 손 뻗어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예요. 그래서 제목은 손 뻗어라는 노래입니다.
0: 알겠습니다. 두 분은 이제 라이브를 해주기로 해서 라이브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물을 마시고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1: 네.
0: Okay, so we have Teo and Hoeungi in the studio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e two musicals that they are a part of for today. But they did bring a number from Girlfriend, which is one of the musicals that they're in at the moment. The characters Will and Mike are physically apart. They're pretty far away. But they want to try to reach out to each other. And the English title to this is Reach Out. And so they get a chance to try to give each other the energy and the uplifting that they can through this song. And so they're going to get a chance to sing that for us for today. 준비됐을까요?
1: 네.
0: All right, music cue.

0: So from the musical Girlfriend, which these two are a part of, they just sang for us, Reach Out. And a lot of the listeners are saying that this is going to be the rarest ever to see them singing this. And there's a reason behind this. 사실 지금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거를 노래 시작하자마자 아, 두 분이 이걸 손바닥을 부르는 게 너무 귀하다라고 했는데 귀한 이유가 있어요.
1: 아, 이게 저희 그 윌이랑 마이크가 같이 부르는 넘버인데 저희 둘 다 윌이라는 역할이어가지고 그래서
0: 정말 저희가, 귀한 영상이네요 오늘.
1: 이거를 이렇게 부르는 날은 오늘밖에 없어요.
0: 그쵸?
1: 오늘밖에 없어요.
0: 우와, okay, so it's even more of an honor to have them here in the studio today because they both are playing the same character in Girlfriend at the moment, and so because of this, they have never sang the song before because they're the same character. So for them to sing this today is like the only time we're ever gonna get a chance to see this. Okay, so let's talk about Girlfriend first. Girlfriend는 대충 어떤 뮤지컬인가요? 아, 아직 한 번도 못 본 청취자들 있다면.
2: 네, 일단 Girlfriend는 한국에서 이제 초연으로 하는 작품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브로드웨이 작품인데요. 한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저희 배우들과 이제 제작진분들이 같이 함께 만든 작품인데요. 매튜 스위트라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의 그 Girlfriend라는 앨범을 가지고 만든
0: jukebox.
2: 작품입니다.
0: 네. Okay, so it is a jukebox musical that made its debut in Broadway in 2010. So it's been a pretty big Broadway production up until now. This is the first cast that has ever come to Korea. So this is the first season for Korea. And of course, they had the honor to be able to be a part of it. But it's taking Matthew Sweet's masterpiece album, Girlfriend, and it's a jukebox musical based off of that album. So if you want to kind of get a feel of the musical before you see it in Korea, you can go check the album out and you might get a feel of the songs before you actually get a chance to watch the musical. 자, 지금 6시 퇴근에서는 두 분이 다른 역할이에요.
3: 맞아요. 네, 맞습니다.
0: 근데 이번엔 같은 역할이에요.
1: 네.
0: 자, 솔직하게 지금 룸메이시기도 하고 친하잖아요. 나 경쟁심 느낀 적 있다. 막 이러면서 아 있어요?
1: 경쟁심? 경쟁심? 아 이게 워낙에 이제 태호 형이 이제 하는 그 인물들의 그 호흡이랑 그리고 제가 어떤 인물들을 할 때 그 연기적인 호흡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뭔가 비슷하면 내가 쟤보다 뭔가 이렇게 할 거야 잘할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근데 뭔가 이런 느낌도 많이 다르고 그리고 참고할 점들이 서로에게 보완이 상호 보완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건 어떻게 하는 것 같아 뭐 이건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의견을 되게 많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Okay, okay. So they are different characters on 6시 퇴근, but for Girlfriend, they're the same character. They play Will. So I was like, let's be honest, you guys are roommates. You guys are besties. So have you ever felt a little bit like competitive and like, you know, like, oh my God, like I can do better, you know, like just in all fun in games. And Eunkyu was saying that, you know, honestly, my approach to a character and Hyo's approach to a character is completely different, even though it's the same character. And what we bring to the character is so different that we just end up finding ourselves just sitting there and talking about like, okay,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with this? Like, should I do this? Should I do that? They really end up just kind of sitting down and talking about what they can bring better to the characters instead of anything outside of that. 사실 동시에 두 작품을 하는 게 아무리 지금 다른 배우분들도 같이 캐스팅이 돼 있기는 하지만 이게 헷갈릴 것 같거든요.
1: 맞아요.
2: 그쵸, 헷갈릴 수 있죠.
0: 가사도 헷갈릴 것 같고 대사도 헷갈릴 것 같고 두 분만의 좀 그날의

0: like that. He'll go through all the stuff that he has to be singing in order. He'll kind of run through it. He'll run through his lines, and he kind of mentally prepares himself for the role that he's going to jump into. 은기 씨도 똑같나요? 아니면
1: 저는 지금 맡은 역할이 6시 퇴근해서 이제 은호라는 역할이랑 네. 그리고 걸프렌드의 윌이라는 역할 둘 다 대사량이 진짜 많아요. 대사량이 너무 많아서 이게 한 번 꼬이는 순간 무너지기가 너무 쉬운 역할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연습을 뭐 한 2-3일 전부터 이제 그 공연이 있는 2-3일 전부터 약간 랩처럼 대사를 쫘르르르르 막 이렇게 해요. 이제 아무 생각 없이도 이렇게 막 나올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놔야 공연 때 실수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혹시나 이제 뭐 대사를 살짝 뭐 실수를 해도 이게 무너지지 않고 잘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0: Okay, so he says that Will and Eunho, which are the two roles that he has for 6시 퇴근 and for girlfriend, unintentionally have a lot of lines. he's hard carrying a lot of the lines in both of the productions, and so he's like 2-3 days before I'm like rapping them, I'm trying to recite them so much that it literally can make it to the point where I'm on stage, if I make a mistake, I'll be able to find my way back to where I was going as well. 두 분은 사실 이제 은기 씨도 작품을 너무 많이 하셨으니까 이게 매일 하는 공연일 때도 많고
1: 맞아요.
0: 그리고 이제 남들은 이제 뭐 이렇게 5월 같은 빨간 날이 많은 달은 행복하지만 사실 우리 공연하시는 분들은 월요일 날이 황금 같은 쉬는 날인데
2: 휴일이죠.
0: 빨간 날일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5월 같은 달은 우리 배우분들은 안 쉽니다.
1: 네. 그렇죠, 그렇죠.
0: 못 쉽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이게 한 번은 진짜 크게 실수를 했을 거란 말이죠. 내가 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그냥 진짜 갑자기 생각이 안 났거나
2: 그럴 때
0: 첫음을 놓쳤거나
1: 있지.
0: 원래 내가 여기서 안 돼! 하고 이제 음악이 밤밤 이렇게 들어갔었어야 했는데 내가 그걸 놓쳤거나
1: 그치.
0: 이게 사람이잖아요?
1: 그럼요.
0: 그래서 실수를 할 수 있는데 두 분 제일 크게 실수한 거
1: 일단 저는 그 6시 퇴근이라는 작품에서 맨 마지막에 커튼콜에서 모든 배우의 이름을 제가 다 얘기를 해요.
0: 소개. 네. 하는 파티 있어요. 맞아요.
1: 네. 누구 어떤 역할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장보고 태호 이렇게 소개를 다 해 주거든요. 근데 분명히 나는 이 사람의 이름을 알고 그리고 이 사람을 소개하기 전에 아, 이 사람은 태호지. 태호라고 하고
0: 그러니까 오늘 캐스트는 태호.
1: 네. 태호 하고 장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치. 이런 식으로 정말 나는 분명히 아는데 갑자기 진짜 맞아. 갑자기 이 TV 끈 것처럼 갑자기 셧다운이 되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0: Okay. 네. So, in the musical world, in a month like May where there's a lot of red days, a lot of days off, our actors do not rest because they do shows on those days. So they don't have a day off in those kind of months. But I mean, they're people, you know, you're going to make mistakes and this is a musical and you know, this is live and it's, you know, we have to keep going. So I'm asking their biggest mistakes. Eunki says this is actually during 6시 퇴근, 6 p.m. off work. He says that during the curtain call, he has to introduce everybody, like who their role is in the actual name of the person. There was this one time where he literally just went shut down. He was just like, he said the name of the character and then he was like, what? And he just completely blacked out. And that was one of the scariest ones for him. 태호 씨는 뭐 있어요?
3: 저는 걸프렌드를 할 때 이게 하도 오랜만에 해요. 이제 걸프렌드가 이 캐스트가 많아요. 제
0: 맞아요.
3: 역할이.
0: 그래서
3: 한 일주일 넘게 못하다가 오랜만에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자동차 씬이 있어요. 자동차 씬이 있는데 사실 자동차가 이렇게 뭐 진짜로 자동차가 있는 게 아니라 쇼파가 있고 그냥 쇼파만 딱 있고 이제 정말 자동차에 마임으로. 있는 마임으로 하고 뭐 문도 열어야 되고 문 열고 나가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원래는 문을 못 열어서 마이크가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장면이었어요.
0: 아 오케이.
3: 근데 제가 안녕 하고선 이거를 그냥 이미 나간 거죠. 발이 나가면 안 되는데 원래 여기서
0: 마이크가 열어줘야 되는데
3: 문을 못 찾아야 되는데 손잡이를
1: 스스로 열었어.
3: 나간 거죠. 그 와중에 이걸 어떻게 하지? 그때 생각난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게 사람이 문 나가려는데 이렇게 박 박 박는

0: studio today. They just sang Girlfriend, which is kind of the lead song from the current musical Girlfriend that they are part of. You guys have to get to the theater, though, because this is lasting only until June 7th. 지금 걸프렌드는 6월 7일까지밖에 안 해요.
1: 맞습니다. 네.
0: 빨리 가야 돼요, 여러분. 걸프렌드 네. 오늘 우리 두 곡이나 들었는데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So we only have a couple of weeks left, and because there's a big rotation, you're gonna have to really try to get to see them because they played the same character. So it's gonna end on the 7th of June, and for 6시 퇴근, they have until about the 26th of July. So if you're planning on checking that out, do that too. 6시 퇴근은 그래도 7월까지는 괜찮아요. 7월 26일. 걸프렌드 우리 좀 빨리 보러 가야 될 것 같아요.
2: 맞아요. 빨리 빨리.
0: 빨리 보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청취자 질문들 많이 들어왔는데요. 네. 청취자 질문 중에 자 이제 두 분 윌 하셨잖아요. 이번 네. 시즌은 만약에 다음 시즌 캐스팅이 들어오는데 윌 다시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마이크 한번 도전해 보고 싶으세요?
3: 저는 마이크 하고 싶어요.
2: 저는 윌 다시.
0: 오케이. Okay. So Eungi wants to do Will again, and Tae's like, no, I think I'm gonna try Mike. Yeah, it would be really nice if I could do that. Okay. Oh, okay. That sounds good. 그러면 여섯 시 퇴근에서는 역할 바꿔보고 싶어요? 아니면
2: 바꿔보고 싶어요.
0: 아, 바꿔보고 싶어요. Okay. So 6시 퇴근이 은기 would like to change this. 태호 씨는?
3: 저도 바꿔보고 싶어요. 은기의 역할 한번 해보고 싶어요.
0: 오, 네. Okay. So he, yeah, he wants to try to change his role in 6시 퇴근 to see that. So maybe we can stay to see that later. 이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요. 어, 겹쳐서 들어왔던 청취자 질문 중에 제일 1위인 거는 이제 두 분이 제일 해보고 싶은 작품.
3: 해보고 싶은 작품.
0: 와. 저는...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네, 네. 지금 당장이라도 러브콜이 들어와서 자 오디션 공지 떴습니다. 바로 넣고 진짜 바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 작품.
3: 저 지금 딱 생각난 건 여신님이 보고 계셔라.
0: 여신님이 보고 계세요? 어.
3: 순호라는 역할을 네. 정말 잘할 수 있을
0: 오, 관계자분들 보고 계신가요?
3: 보고 계신가요? 제작사.
0: 우리 어 올해 하나? 내년 어 아무튼
3: 한대요.
0: 어 한 해요? 네. 해요? 화이팅. 모든 기운을 넣어서 화이팅. There's a musical that The Goddess is Looking at Us, and it's a 태양궁 musical that's been like really popular over the years. He says he really really really wants to be a part of it. So the production team hit him up. 오케이. Okay. 자, 은기 씨, 뭐 하고 싶어요?
2: 아, 저
0: 작품을 진짜 많이 하셔서
4: 진짜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어떡하죠?
0: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좀 몰래 좀 연습 좀 하고 좀 이렇게 평상시에 좀 목 좀 풀 겸 좀 이렇게 좀 애창곡 있을 수 있잖아요.
4: 진짜 다 하고 싶은데.
0: 그 저는 막 몬테크리스토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가 틈만 나면 그냥 어떤 캐스트는 상관없이 그냥 듣는 거죠.
3: 맞아요.
0: 그 지금 그러니까 그런 넘버들 있잖아요. 진짜 야. 이거
4: 진짜 너무너무 다 하고 싶은데 아 근데 그 The Story of My Life라는 뮤지컬이 있는데 그 노래의 한 노래를 제가 그 입시곡으로 했었던 그 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뮤지컬을 언젠가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0: Okay, so the story of my life, he said that it was a song that he sang to get into college, and it's been one of those numbers that's kind of like meant a lot to him. So if he can ever get a chance to do that, he would love to do that too. So Tae, you've been going back and forth doing music and doing musicals, and this question is directly for you of when's the next comeback going to be happening? 사실 태호 씨는 지금 뮤지컬랑 이제 싱글이나 단원 활동도 하고 계시는데 네. 이건 태호 씨를 위한 청취자 질문은 우리 다음 컴백은 언제예요?
3: 다음 컴백이요?
2: 누구
3: 대표님 다음 컴백 언제예요? 팬들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0: Okay, so his CEO sitting outside is like, when are we making a comeback? So stay tuned to his socials. He'll be letting you out. 어, 은기 씨는 사실 뮤지컬 쪽으로 이제 작품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4: 네네.
0: 아, 태호 씨랑 뭘 하던 뭐 이렇게 좀 싱글을 하나 정도는 내보고 싶은 너무, 욕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4: 너무 욕심은 너무너무 많죠.
0: 어, 그래요?
4: 저는 그 음반 자체를 좀 제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0: 해보고는 싶다.
4: 네, 해보고는 싶다. 왜냐면 이게 앨범을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또 자본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배우 활동에 좀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이제 앨범에 투자할 만한 또 그런 또 시간들과 이러한 것들이 저에게 용납되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배우 활동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Okay. So I was asking because like Eungi has the vocals and everything, and I feel that he would want to do some type of like more of a singer comeback instead of just musical stage. And he said he would love to. He has actually a lot of ideas that he would like to do if he was able to go back into to do a music or and put out an album. But he knows how much effort goes into putting an album out, and with the sound that he wants to produce and all of that, it's he feels that it's going to take time, and right now in his musical career he feels that he's just not able to juggle that time because he's focusing so much on his current career. So it never say never, but because he would love to do it, but it never it's not going to be like right this moment. 그렇죠?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 알고 싶다 그런 컴백.
3: 아니 근데 저희가 저희가 사실 이렇게 같이 살게 됐던 이유도 저희가 프로듀싱 팀을 같이 하고 있어요.
4: 맞아요.
3: 그래서 가사를 쓰고 제가 노래를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0: 그래도 꽤 빨리 볼 수도 있겠는데요?
3: 네.
0: 오케이.
4: 저는 이제 태호 형이 저한테 곡을 좀 써주면은
0: 할 수 있다.
4: 네, 저는 할 수 있는데
0: 어차피 태호 형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4: 네, 태호 형이 곡을 안 써주네요, 여러분.
0: 오케이, 오케이. 우리 이제 DM 많이 보내요, 우리 태호 씨한테. 다음 또 라방 키면 이제 또 뭐 곡 안 주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압박 주면 되죠, 뭐.
4: 그래.
0: 오케이.
3: So
0: the reason why they started living together is because they are starting to produce together. It looks like that Eungi's really good with lyrics, and Taeho's been really buckling down with music. And Eungi's like, yeah, if Taeho just gives me a song, he would be able to release the music if he could. 두 분 우리 어떡하죠?
4: 왜요?
0: 제가 이 얘기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태호 씨?
4: 아, 벌써. 싫어요.
3: 벌써.
0: 아니, 은기 씨가 아까 처음 들어왔을 때 엄청 쑥스러움 많으셨는데 말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3: 수다쟁이요, 수다쟁이.
0: 그러니까 두 분 어땠어요 오늘? 특히 은기 씨 오늘 처음이셨는데
4: 네.
0: 어땠어요?
4: 아, 또 이제 오랜만에 또 이렇게 왔잖아요.
0: 아, 갑자기 부끄러워요?
4: 아, 제가 생각보다 너무 부끄럼도 많고 그리고 낯도 많이 가려가지고 이게 처음 저는 초반이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또 너무 잘 이렇게 이끌어 주셔가지고 되게 재미있게 그리고 또 다양한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특히 밸런스 게임이 저는 이런 질문 너무 참신한 질문들이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재미있게 한 것 같아요.
0: So he was really shy, and he says that it's really hard to kind of get close to somebody in the beginning, but he said it was a lot of fun today. He really loved the balance game questions because he was like, "What are those?" But yeah, he said he had a lot of fun through and through for today. 태호 씨는 뭐? 재밌었죠?
3: 네, 저는 또 일단 또 룸메고 팀이고 워낙 또 친하다 보니까 이 은기랑 같이 우리 K-POP인을 같이 나온 것만으로도 너무 좋고 저희가 곧 팬미팅이 있어요.
0: 네, 언제예요?
3: 네, 6월 28일.
0: 6월 28일.
3: 둘이 이제 팬 콘서트를 하거든요.
0: 네, 네, 네.
3: 그때 꼭
0: Okay.
4: 오세요. 오세요.
0: 네. Okay, so they're having a fan meeting, fan concert on the 28th of June. So get ready for that. And of course, Taeho had a lot of fun, and he's really happy that he was able to come on the show with Eungi today. So we're gonna say goodbye today with Hongi's track of 어떤 마음, dear, as our last track for today. Thank you for joining us, and we will definitely see you next time. 다음에 봐요. Bye.
4: 안녕.